네, 오늘도 힘있게 일하러 나갈 수 있으며 피곤하고 지칠 때에 돌아갈 곳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돌아갈 곳이며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쉬고 싶은 안식처이십니다. 언제든 다시 안길 수 있는 품이 있어서 오늘도 박차고 나와 다시 열정의 하루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영적 양식을 부어주소서. 오늘 나의 일터에서 기쁨을 나누어주게 하소서. 나의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홀리원 피처링 임성규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9시 7분 51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릴게요. 아, 닉네임 에버그린님께서 1부 마지막 곡 주곁에 거하리. 예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듣던 곡인데 오랜만에 너무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요. 훈디가 이렇게 찬양 중 난입할 때마다 선물 받는 기분이랄까. 이 곡도 되게 큰 감동 왈칵했어요 라고 우리 안젤로니아님도 남기셨는데, 저 청년 시절에 이 곡 같이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 한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같이 찬양해봤습니다. 닉네임 딸기님께서 도와주셨고, 부산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방송 듣습니다. 듣기 좋네요 라고 우리 전경미님도 와주셨고요. 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조이포유 채널 개편되고, 우리 비공개님, 개편으로 샬씨를 저녁에도 만나는 건 좋은데요. 그렇지만 재방송 비중이 늘어나는 점, 그리고 출근길인데 여러 사연들이 보내주시는, 또 도착하는 사연들이 다 아침 출근길 이런 아침 감성이잖아요. 저녁 6시 어떻게 드릴지 좀 걱정돼요. 의견 드려봅니다 라고 남기셨고. 그쵸, 맞습니다. 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길 혹은 등교길에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예, 이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예, 그래서 사실 좀 저도 염려가 돼요. 네, 제 의지는 아닙니다. 저녁 6시에 송출되는 건, 예,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어여쁜 자유님도 방송국과 아나운서분들을 위해서 제 방, 조금 그래요. 저녁 6시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조용히 듣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제 방까지 책임을 져서 더 훈디, 예, 책임감이 느껴질 듯이라고 남기셨는데요. 예. 여러 가지 뭐, 다 감안하고 그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예, 짧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 예, 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조이포유 채널을 위해서 기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녁 6시에 정말 좋은 DJ가 혹은 좋은 프로그램이 런칭돼서 그 시간에 예, 우리 애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조이포유 채널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예. 저는 잠깐 오실 분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됩니다. 아침 저희 이런 텐션 이런 분위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저녁 시간에 들으시면은 뭐야 라고 하시진 않을까. 그래도 저는 이제 아침 시간을 책임지니까 열심히 아침은 또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어떤 DJ나 프로그램이 런칭될 때까지 6시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아, 수연이 그러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제가 그 사연은 뭐 나중에 보게 되든 할 테니까 지금 예. 생방송 샬롬 CCM

정혜원 일상의 기적 그리고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김태영의 오늘의 은혜로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아지 산책하며 방송 듣습니다. 오 이기품님 와주셨고 리브가님 그러니까 제 방이 늘어난다니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이포유 저녁 6시 또 새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프리지아님 복지관 가는 길에 출첵 예, 남기셨고 리브가님 또 우리 아롱별님 저녁이면 당신을 향한 노래가 없어지는 건가? 그쵸. 근데 아 없어진다기보다 10시로 전진 배치가 됩니다. 예, 최정원 아나운서의 당신을 향한 노래는 전진 배치가 되고 예. 6시 시간대에 그냥 제 방송이 재방송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우리 언제나 해피님께서 어제 보리수를 따다가 처음으로 잼을 만들어서 아침에 토스트로 먹고 왔는데 와 이거 너무 쉬어 너무 쉬어요. 겨우 먹었습니다. 다음번엔 더 잘해서 성공해야지 하셨는데 뭐 딸기, 블루베리 뭐 이런 건 제가 뭐 살구 이런 건 잼 많이 만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사과잼 그죠? 보리수로 잼을 야 이 무슨 맛이지? 보리 음료 맛인가요? 뭐 그럼 무슨 맛이지 이게? 야. 언제나 해피님 예 반갑습니다. 새싹 가족이시네요. 닉네임 샬롬님께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표적 주사 맞는 날. 주님 은혜로 항암 6번 수술, 방사선 15번, 표적 주사 14번을 1년 넘게 치료받았어요. 후유증으로 온몸에 여러 통증이 있지만 조이포유를 들으면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검사, 치료가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병원 기도실에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10시쯤 진료받으러 가려고요 라고 남기셨는데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여러 그 힘든 치료와 예, 시술. 근데 점점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잘 치료받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시길 응원하면서 손경민의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 곡 준비했고요. 한웅재 나의 시편까지 두 곡 듣습니다.

2011년에 개봉된 한국 영화 써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1986년. 두 여고생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미래에는 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대. 야, 웃긴다. 그럼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오겠다. 소녀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의 상상이 허황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생수를 사 먹고 세계 어디서든 영상 통화를 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젠가부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

라고 예언했습니다. 미래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핍박의 순간에도 자포자기해선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어 소망마저 품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길승 소망으로 이성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권병훈 목사님의 칼럼 미래의 소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앞날을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소망 품기 어려운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날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9시 4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하다샤 님이 보리수는 훈디 새콤달콤 약간 떫은 맛이 나요 라고 하셨고, 이터널 님도 보리수 그거 약간 앵두 같은 겁니다. 길쭉하고 묘한 떫은 맛이 있고 아 먹고 싶네 라고. 앵두 같은 거면은 색깔도 약간 빨개요? 보리수? 산골 안학래님, 보리수가 보리차 맛이라니. 아, 빵 터졌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아, 약간 떫은 맛, 약간 새콤달콤. 약간 어른의 맛인가, 그러면? 어른 맛? 약간? 시고, 떫고, 이런 맛? 나중에 한번 맛볼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먹어보고. 본보로봄님, 훈디, 어제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매년 살씨해서 축하해 주었는데 어제 깜빡한 거 있죠? 건강하고 지혜롭게 직장생활도 잘하고 만남의 복도 있기를 응원합니다. 곧 근무지에 도착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아, 우리 따님 축하드립니다. 예, 직장생활도 잘하시고 좋은 또 인연 만남의 복도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정민 피처링 박하루의 선물.

고정민 피처링 박하루의 선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나나맘님께서도 아침에 첫째 등원, 남편 출근 준비

준비하면서 항상 듣고 있네요. 두 남자는 지금 이제 떠났고, 둘째 딸과 저만 남아서, 라디오 들으며 조용한 시간 보내고 있는 중. 요즘 우리 집에 여러 일들로 인해서 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데 잘 해결되기를 응원해 주셔요. 라고 우리 나나맘님도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나맘님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또 허락하시길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메리 제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에스겔 20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BS 장로합창단과 최인혁 함께 부른 나는 너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축복송 오늘도 두 시간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T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진 두 곡의 찬양, 소리엘의 나의 하나님. 정말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초창기의 소리엘 버전이죠.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나의 하나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잔잔한 찬양을 듣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차분하게 불러주시는 조수아 씨 음성도 참 좋아합니다. 홍래님도 말씀 묵상과 또 들려주신 최인용 목사님의 찬송 들으면서 산책 중입니다. 은영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다샤님도 오랜만에 여유가 되어 문을 두드리네요. 경주에서 대구까지 부모님 계신 병원 다니니 가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첫 곡 참 위로를 주는 좋아하는 곡이라 감동되어 글 남겨봅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옵니다 하는 사연 써주셨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한 길 오고 가시기를 응원하고요. 또 한 분 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짱가님께서 오늘 큰아들이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고 있는데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죠?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는 기도 제목 써주셨어요. 이쁜이님께서는 찬송가 늘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초롬의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전해드리고요. 또 믿음 따라 오늘 커피향기님께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디사이플스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Can live a day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어봤고요. Disciples의 믿음 따라 초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버섯돌이님께서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찬양과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 사랑이야기의 찬양 주 따르고 준비해봤어요. 버섯돌이님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또 모바일로 시원하게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이력서도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 멋지게 도전 성공까지 외치시기를 응원할게요. 9190님도 역시 저희 응원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토닥토닥 힘내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변정선 자매입니다. 다음 주 피부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1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빨리 퇴원해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신청하신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를 써주셨어요. 오늘 지영의 음성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 응원곡도 전해드리고요. 9190님께는 저희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피부 회복 잘 하시고 그래도 피부 저자극 화장품 있으니까요. 레스케미 화장품으로 저희 응원해 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천국을 갈망하며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신청합니다 하셔서 팀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예전에 그 사랑합니다라는 곡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얼마 전에 그 뭐 프로그램에 아기 낳고 키우는 그 프로그램도 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시고 엄청 잘생기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팀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중간에 뭐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능숙하시잖아요. 오늘은 아, 외국에서 손 들어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댈러스입니다. 하음님, 미크에서 와주셨어요. 며칠 전에는 레인보우 잘 안 되더니 요즘 아주 잘 나와서 기뻐요 하셨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다고. 제가 손 크게 크게 흔들어 드릴게요. 이 밖에도 외국에서 듣고 있다고 손 흔들어 주신 분 많이 계신데 2부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벌써 1부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서 1부 끝곡은 비니아드 뮤직 역시 외국곡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Lord, Your Name is Holy 그리고 Holy, Holy, Holy라는 접속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이렇게 외국에서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축복송 개편 앞두고 아쉬운 마음에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분 한 분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승희의 감사해와 김상진이 부른 감사해, 같은 제목 서로 다른 찬양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김상진의 감사해를 신혜숙님께서 다리가 골절돼 오랫도록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동생 밥 사주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유, 다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입원도 오래 하셨으니. 바깥에서 맛있는 식당에서 아주 영양가 풍부한 그런 식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늘 커피 쿠폰을 살짝 그동안 참 많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받으신 분들이 어머, 쿠폰이 도착했군요.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이렇게 바로 또 보내주셔서 네, 쿠폰 받으신 분들 저 잘 받았어요 하고 손은 들어주시면 아, 잘 도착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께도 쿠폰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 보내드릴게요. 난자니 님께서는 캄보디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으로 프놈펜에 와 있는데 호텔에 TV가 안 나와서 레인보우 앱으로 한국 라디오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잠시 여행 가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오시면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난자니님께 여행 다녀와서 시원하게 한잔하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렸고요. 발바닥에 땀나기님, 왜 쿡 소개라고 하시니 저도 손은 들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홈스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 중이에요. 학생 관리 아주 끝내줍니다. 크게 크게 손은 들어주셨어요. 필리핀에서. 아, 저 아직도 필리핀 저 못 가본 사람이거든요. 언젠가는 필리핀 마닐라도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는 일본에서 손은 들어주셨죠. 함께 예배부로 섬기고 있는 기열 형제 미선 자매 가정에 기다리던 아기 태명이 꼬물인데 어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꼬물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또 출산으로 수고한 미선자매도 몸과 마음 속히 회복되기를, 꼬물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하곡은 은영님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하호호님, 그 태명 꼬물이라고 하니 저는 그 뱃속의 아가 내가 너를 지었단다 하는 주님의 음성에서 저는 약간 그 태아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 곡을 항상 꼽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눈과 코와 입과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랑을 담아 지으신 그 소중한 작품 꼬물이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 전해드릴 거고요. 겨자나무님께서 가는 곳마다 초록초록해서 참 좋다고, 대전에서 청주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 청주 친구분도 대전으로 가시는 거죠? 버스에서 방송 들으니 더 마음에 찬양이 들어

봅니다. 윤형주 씨가 부른 찬양은 다 좋아요 라고 하셔서 저는 실은 윤형주 찬양으로 이 곡을 제일 처음 들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응원가잖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 곡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헤리티지 싱어즈의 Someone is praying for you로 오늘은 전해드렸어요. 윤형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씀을 드렸더니 세틀안경님께서 그 껌 CM송도 들려주세요 하셔서 제가 맞아 이거 있지 하면 근데 주시 후레쉬 스피아 민트 이것까지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세상에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다른 껌 CM송으로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이것도 막 생각나고 갑자기 물밀듯이 머릿속에 온갖 CM송이 막 지나가서 세틀안경님 덕분에 제가 지금 다음 곡을 준비를 못하고 허둥지둥하다가 살짝 늦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윤형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시와 그림 토기장이 신청곡으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외국 사연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더니 고센맘님께서 저 여기 PA입니다. 그래서 그 PA 필라델피아 어디일까요? 저 아직 못 찾았어요. 찬찬마음님께서는 여기는 미국 동부 뉴저지입니다 하시며 내일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저희 교회는 교육관을 오픈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모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 또 같은 순원들과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고 한국은 예전에는 뭐 치맥 월드컵이라고 했으면 이제는 브런치 월드컵이라고 할 정도로 오전에 집중이 돼 있어서 내일 방송 들으시다가 아마 계속 월드컵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살짝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붉은 유니폼 다 입고 큰 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칠 또 월드컵 기다리게 됩니다. 찬찬마음님 손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이비드님께서요. 그제 아들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늘 아빠를 안아주던 막내 아들이 없으니 아내도 나도 강아지 슈슈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6주간의 훈련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 바로 조금 전 들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고요. 자, 오늘 이 곡은 세뇨라님께도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언니가 입원해서 항암 중인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완쾌되기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시은마음님께서는 오늘 생일이시라고 자축사연도 보내주시며 10년 난임 끝에 얻은 딸이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딸의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사연 써주셨습니다. 자, 3459님은 병원에서 방송 들으신다고 오늘 퇴원 예정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시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청하셔서 오늘 아주 힘찬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관호의 여정이었습니다. 보통 한나형의 여정, 여성분이 부르시는 버전, 또 남성 버전은 김관호 여정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선곡을 하는데 오늘은 김관호 씨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또 소울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역시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도 아주 힘찬 찬양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요하맘님께서 처음 글 남겨보는데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인대파열로 수술하고 재활 중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시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써주신 바로 이 말씀이 큰 용기를 준 것처럼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으로 저희 같이 응원할게요. 소진영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Lord, You are Holy, 헬렌 메이어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축복송 오늘 여러분들께 또 이런 인사를 드리게 돼서 내일 생방송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내일도 와주세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자신의 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과 규칙을 세우는 것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더 쉽게 단념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레오드 빈터의 호프만의 허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이 찬송가는 영국의 작가이며 성공의 신부인 크리스토퍼 워즈워드 주교가 작시하고 미국의 교회 음악가 로웰 메이슨 박사가 독일 민요곡을 편곡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크리스토퍼 워즈워드는 180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워즈워드는 당대 영국 문단을 풍미했던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조카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1833년 영국 성공회에서 신부 안수를 받았고 런던 주교로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워즈워드는 뛰어난 헬라어 학자로 성경 주석과 세 권의 찬송가집을 포함해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4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성경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안식하면서 부르기 좋은 찬송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0: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요, 미국, 영국, 캐나다 대학생 8만 2천 명의 자료를 분석했더니요, 지난 35년 동안 젊은 층의 완벽주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마음보다 실수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이 훨씬 더 빠르게 커졌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아직 꽃피는 중인데 벌써 완벽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전국의 젊은이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자라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완성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하네. 이지연과 영화 배우죠. 이성재 씨. 요새 연기도 잘하는데 요새 통 안 나오셔서 아쉽기도 합니다. 한때 CBS 시생 캠프도 진행했었어요. 예. 저는 직접 뭐 교제한 적은 없지만 참 좋아 보이던데 말입니다. 소나무님이 단장님은 점심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먹습니다. 방송 마치고 먹어요. 급한 날들이 있어요. 방송 마치고 막 진짜 불이 나게 나가야 될 경우는 중간에 뭘 먹든지. 근데 중간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끝나자마자 삼각김밥, 이 아래 GS가 있거든요. 삼각김밥 하나 딱 들고. 삼각김밥은 콜라 이런 게 안 어울립니다. 티나 그냥 맹물에 어울려서 그거 하나 딱 먹고 주차장에서 이제 이 삼각김밥 까는 그러다 벗기다 또 잘 안 벗겨지면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뭐 비빔밥 이런 거 말고 맨밥으로 돼 있는 걸 또 삼 떨어지면 또 이게 묻으니까요. 하나 딱 먹고 이제 지방으로 3시간 4시간 이렇게 달려갈 때도 많죠. 오늘은 이제 끝나고 뭐 간단하게 갈비하고 전골하고 이렇게 궁중전골 후식으로 그 치킨 두 마리하고 이렇게 먹고 예, 좋겠다. 지금 제일 부러운 분이 원성남님 단골 식당에서 점심 드신대요. 원성남님 또래 또 저희 이렇게 한 50이 넘은 그 이상의 또래들은 밑반찬이 좋은 데가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최여사님 세상 욕심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시면서 고윤희님이 저는 지금 애호박, 송이버섯, 양파, 두부,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다시마, 멸치넣고 끓인 찌개. 아 맛있겠다. 오늘 고윤희님이 1등 하신 것 같은데 밥 다 먹고 1등 하셨네요. 와 이쁜아님 동해바다 갔대요. 1박 예정으로. 와 1박 예정은 좀 아쉽다. 동해 2박 3일 좋은데 뭐 시간이 없으시니. 그래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카톡 알리기 합시다. 네, 월요일날 못해서 오늘 카톡 알리기도 하고 사과즙도 드립니다. 오늘 카톡 알리기 하시는 분들에게는 메가커피인가요? 네, 저희가 메가커피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고요.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서 카톡방에 들어가서 네 보내주시고 밑에 한 번 더 문자를 보내주세요. 내가 듣는 방송 또 조이포유 소개해 주신 다음에 그걸 캡처하셔가지고요. 사진방에 들어갑니다. 양쪽 귀를 누르면. 그럼 문자메시지를 안에 와서 받는 사람 이름에 샵7997 네, 받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을 보내시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분들에게 모든 커피 네, 쿠폰 보내드립니다.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그리고 오늘 611일이니까 611번째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에 문자 메시지 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뭐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뭐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611번이 꼭 또 그분에게 사과즙을 드릴 수 있도록 신장윤 목사님은 못 드리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좀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해요. 디딤돌 출발. 또 카톡 알리기. 저도 지금 카톡 알리기 바로 할 겁니다. 김태영 믿음으로 일어나 찬양 인도자 학교입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찬양 인도작교의 예,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 임진양 씨는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네, 손흥민 7골 넣는다고. 손흥민 팬이 손흥민 씨는 축구 잘하지만 그 인격이나 이런 게 느껴지죠. 예,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예. 그냥 존경해요. 예. 나이가 존경이란 말 우리나라는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나이 많고 높거나 많은 걸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는 때가 되게 많은데 그건 잘못된 기준인 것 같아요. 잘해주는 것과 존경은 아주 다른 개념이거든요. 존경은 객관적이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 본인에게 잘해주면, 물론 그분 중에 뭐 당연히 좋은 분들 많지만 그냥 그런 기준보다는 그러면 무조건 잘 존경한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여지면 저는 그것도 신앙의 반대, 그러니까 망가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말이 맞죠. 네. 야, 3907번님 태권도 사역하는 교회 후배에게 찬양 방송 들어보라고 톡 보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성남님은 단골 식당에 와서 점심 먹는다 그랬고, 아까 단골 식당의 가격도 중요하지 않나요? 오늘도 저도 단골 식당 가려고요. 오랜만에 갑니다. 네. 남들이 볼 때는 오랜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은하수 구슬공님이요, 찬양으로 힘을 얻고 내 삶의 기도가 됩니다 하시면서 네, 달려오셨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디딤돌 해주세요. 네, 사과즙 611번째 들어오는 게시글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톡 알리기 전 이미 했습니다. 순천제일교회 네, 박광호 장로님께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 하는 사역하는 후배이기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우리 5만 명 만들어냅시다. 예, 만들어냅시다. 예,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대전엔 바람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데 산책하기 좋다고 축복의 선물님. 오늘 날씨가 바람도 살살 불고, 근데 보니까 대기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대기질도 좋으면 최고인데 말입니다. 자, 남궁성옥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영재입니다. 네, 보혈 찬송 메들리.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일 찬송 메들리, 사람들에게라는 곡. 남궁성옥의 이 곡은, 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뭘까요? 조이포일 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톡 알리기 여러분 꼭 좀 해주세요. 네,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서 네, 누군가에게 슉 보내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은 인증도 안 해요. 그냥 바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그래도 몇 분 보내주셨는데 이 숫자라가지고는 목이 마르다. 오늘 한 20명 합시다. 네. 네,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611까지 가기는 이렇게 디딤돌 이렇게 안 해주시고요. 아직은 식사시간이라 그러겠지만 디딤돌 기다려보겠습니다. 신통방통님 달려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매일마다 반찬이 바뀌어서 좋습니다 하시면서 그 단골 식당 말이죠. 벌써 2년이 지나셨군요. 2년이 됐군요. 출근하신 지. 참 성실하세요. 원성남님. 우리 박종순 권사님 오셨습니다. 출첵 인사하고 함께요. 개편한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그냥 계속 누군가는 하나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샬 씨도 그 자리에 있고 정민 아나운서도 그 자리에 있고 시간 바뀌는 분들이 있고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저는 아무튼 12시가 제가 12시에 방송하면 2시까지 밥을 못 먹잖아요.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희생하는 네. 언제나 그 자리에님 얼른 출첵하고 다녀야 목소리 들으며 운전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달려오셨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영주님이 신청하셨는데 네, 누굴 걸 보내드릴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보라 메이크가 있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촌들 밥 해주고 이제 저도 밥 먹고 있어요. 저희가 텃밭에 키운 상추에 밥 싸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매실도 땄어요. 11kg 나왔는데 청을 다 담글까 장아찌를 할까 고민. 이야, 매실청 100kg? 세상에 사모님 대단하시네요. 진짜 나는 예배자입니다.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벳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심플리포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그리고 나는 예배자까지 갑니다. 파이디움.

장윤영 내 노래는 예배.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막내 처남이 교회에서 결혼하는데요. 저보고 축가 불러달라 했는데 뭘 부를지 고민이 되는데 혹시 추천하실 곡이. 야, 처남이 주일날 결혼해요 또. 네,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결혼식이 가능한가? 해요? 아, 끝나고도 한, 아, 그런가 보다. 아, 축가는 뭐 많죠. 너무 많아서 추천을 해드릴 거 뭐 너무 많은데. 근데 젊으니까 뭐 뭘 해야 되나 진짜. 갑자기 젊은이 그거는 근데 제가 추천하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세요. 네, 그러기엔 알 것 같은데요. 나는 여보세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뭐 이런 거. 나는 술 내자. 작가님이 진짜 막 보내버리네. 아 참. 아무 주변에 좀 물어보신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왜냐하면 그 연령 차이가, 저보고 축가 불러달라고 하는 세대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다 나이 드신 층들은 뭐 그냥 하니까 찬양을 불러줘야 될지 또 가요를 불러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보고 부르라면 무조건 세상에 소중하고 귀한 건 너무 많지만 뭐 이 노래 뭐지? 완전한 사랑 뭐 이런 거 합니다. 네, 어바웃타임님, 점심 먹고 성경 필사하는 중이었는데 부끄럽게도 눈이 슬 감겨 참았어요. 찾아왔어요. 뭘 부끄러워요? 성경 필사 졸리는 게 부끄러울 수는 없잖아요. 예. 저 진짜 졸릴 때요, 방송하다가 진짜 곡이 나가는데 졸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와, 정말 정말 예.

이 졸음 못 참을 때 있잖아요. 오늘은 오프닝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감사한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858번님. 작가님도 그대로 함께 하십니다. 예, 작가님 요새 뭐 바쁘셔서, 예, 열심히, 예, 이일저일, 네, 하고 계십니다. 3459번님은 생전 처음으로 공유했대. 카톡 알리기. 세상에. 이런 분에게 신청곡을 안 보내드릴 수 없죠.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 곡 있다가 2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1부 끝곡은 아가파 워십이에요. 길을 만드신 분, 웨인메이커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카톡 알리기. 그리고 디딤돌이 너무 안 들어왔어요. 이 집도 시작인 거죠. 600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지금부터 출첵. 치읓치읓 두 글자라도. 2부에서 만납니다.

0: 시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시인의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0: 어머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바람도 좋고 날씨도 참 좋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운동을 하고, 돈이 조금 있으면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가고 입고 싶은 옷을 사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을 불러, 자식들을 불러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즐거운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식구들 중에,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여유가 없이 여전히 밝은 날씨와 상관없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 이유라면 주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물질이 없는 이유라면, 너무 없다면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 물질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모자르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식들이 취직을 못해서 옆에 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 그 자식들 보낼 때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그 성실함 위에 노력했다면 꼭 달란트를 쓰임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연락 오게 하시고, 그런 걸 발견한 사람들이 연락 와서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달란트를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식구들은 많은 거, 넘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사르밧 여인 삶처럼 모자르지 않고 마르지 않았던 삶을 원하오니, 그 삶을 살아가며 축복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피아 워십이었습니다. 수미님이 오늘 기도는 필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냥 하는 기도거든요. 제가 그냥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그래서 뭐 써놓지도 않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감세 3cm님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출첵을 다 해보네요. 깃바님. 와. 환영 환영 환영. 대충 청소를 끝냈어요. 베토벤님. 어제 잘 가셨나요? 어디 청소를 하신 건가요? 멀리 부산에서 필사 전시회 보고 가시고 그래서 또 얼굴 보고 밥 한번 먹고 짧은 시간 또 우리가 차 한잔 마시고 했네요. 아유, 너무 늘 감사합니다. 베토벤님. 여러분도 언제나 여유가 생길 때 오시면 이렇게 밥도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맘님요. 73세 남편 알바까지 퇴직하고 아 수원서 울진 2박 울산 2박 포항 2박 아 6박 예 대박 아 야, 이 계획 중에 이제 울진 2박 끝나고 울산으로 가신대요. 울산 끝나면 포항으로

가고 다 끝나면 대박. 와,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은혜 찬양 준비 오늘 해놓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생 머리에 가슴에 남는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모모찌님이 저는 아직 달란트를 발견 못한 듯해요. 아무런 특기도 없어요. 이 달란트가 특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뭐 잘하는 것 특기가 달란트만은 아닙니다. 달란트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달란트라는 게 성실함도 달란트예요. 이 성실함을 가지고 뭐 하나를 배우고 그 배우는 걸 끝까지 해내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뭐 특별히 손재주가 많고 막 특별한 이 아이디어 뭐 이런 걸 다 따지지 말고요. 삶에서 내가 흥미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이거 달란트예요. 뛰어나게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를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걸 해내고 그걸 통해서 자그마한 열매 같은데 그게 언젠가는 큰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눈에 띈 특기가 달란트가 아니라 모모찌님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끝까지 해낸다면 그게 달란트입니다. 네. 아리오님 너무 반갑습니다. 죄송하긴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디딤돌아지니까 조호연님 야 디 한번 딤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610일 갑니다. 그리고 카톡 알리기 진짜 이렇게 후반전으로 들어갈수록 너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을 누르시면 카톡방에 가서 원하시는 카톡 사람에게 또 채팅방에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글자를 써주세요. 누구님? 예를 들어 아리오님, 제가 지금 듣고 있는 24시간 찬양 방송인데 늘 은혜 받습니다. 시간 될 때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곡도 받아줘요. DJ 최인영 단장이라고 있는데 정신없지만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있나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다 보내주신 다음에 캡처 양쪽 귀를 누르고요. 사진함에 들어가거든요. 캡처를 하면.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반에 받는 사람 이름의 이름이 샵 7997이라는 거예요. 그걸 써서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메가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란트를 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피어나는 프로롬님이요. 도자기 작업하고 있어요. 모형은 다 만들었고 이제 도장으로 영문 성경 말씀 찍고 있어요. 와, 그거 필사전시의 기증. 근데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할 때 한번 기증하시면 어떨까. 집에 두었다가. 그것도 좋다. 예, 멋지네요. 자, 아까 마귀들과 싸울 줄에 신청하셨는데 류네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강찬 나는 외치리 듣고 계시죠.

류네 마귀들과 싸울치라 이어서 갑니다. 나는 외치리 여러분은 빨리 지금 300밖에 안 와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디딤돌 좀 해주세요.

반찬 나는 왜 7위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게 되나요? 알성이님이 아까 그 오늘 기도를 필사로 쓰고 싶다는 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앱에 들어가서 지금 앱으로 듣고 있죠 대부분요. 1시로 시간을 맞추래요. 그러면 재생이 된대요 다시. 나도 그랬던가 한번 그래본다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되는데요.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게 시간으로 갈 것 같은데요. 해보시고 되시면 할렐루야를 외쳐주시고 이게 웃자고 한 건데 막 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안 되시면 놀랄 안 되네요. 이렇게 싱통방독님은 아까 2박 6박에 대박이라 그랬더니 아내가 웃음이 터지셨대요. 아유. 작은 개그에도 웃어주시는 여러분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으신 거죠. 딸기님이 혁디 단장의 말씀들에 주위의 친정 어머님들과 어머님과 친정 어머님들과 죄송합니다. 네. 어머님과 동생 남동생들과 교회 권사님과 신우에게도 많이 카톡 한 건 좀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하신 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사연 쓰는 창도 바뀌었네요. 오늘 남편과 점심 먹으러 가며 차에서 들으니까 더 좋고 반가워요. 나무들도 여름 같아서 피아워십 아무거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첫 기도 후에 피아워십에 차장 잘 들으셨나요? 조금 늦게 제가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하고 좀 입새님이 우리 아들이 월요일 날 회사에서 일하다 넘어졌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 어떻게 넘어졌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수술 들어가기로 했는데 연기돼서 오후 2시에 방송 마친 시간에 수술 시작이 된답니다. 지금 수술하는 과정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른 부위나 머리 쪽도 많이 다쳤지만 오른쪽 어깨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뼈가 끊어 이게 부러졌다는 뜻이겠죠. 그 뼈 조각들이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드님의 이름이 정영주 형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2시 방송 끝나면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꼭꼭 기억나는 대로 어머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입새님.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 다 무너지는 소식이죠. 이게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져도 그냥 길에 이렇게 어디서 떨어지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영주 형제 치료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손을 꽉 잡길 바랍니다. 자, 송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아까 그 여행 남편과 여행 가신다고 하신 보내드릴게요.

돌아보면 섭섭하고 돌아보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611번째 사과즙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 나라에서 지금 500은 넘었는지였는데 400도 안 됐어요. 오늘 디딤돌을 그냥 디딤돌 이러지 말고요. 정용주 형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도 좋고요. 주님 다음에 또 한 번 더 쓰는 거죠. 정용주 형제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올려서 치료해 주소서. 아니면 주님만이라도 두 글자 주님 이렇게 해도 뒤에 다 쓰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 디딤돌 우리 오늘은 주님으로 해봅시다. 주님 디딤돌 우리 주님 정용주 형제 치료해 주세요. 또 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400도 안 돼서 오늘 이러다가 이제 30분 남았는데 사과즙을 제가 먹을 순 없잖아요. 동행님이 수술 기다리는 정용주 형제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려운 수술 잘 될 줄 믿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주님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곡 어때? 해점은 어느 오호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더 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가난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이 뒤에 글이 참 멋지죠.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희망이 없으면 사랑할 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 땅 뒤에 더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선 더 넉넉하게 희망으로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이미 가진 자처럼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도 우리 단어를 한번 바꿔봅시다. 아유 내 인생 왜 이래가 아니라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하라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디딤돌도 이 찬양 나가는 동안에 그리고 브라보라고 내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인 분들은 브라보라고 그냥 한 글자 고백으로도 믿음으로도 한번 써서 디딤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곡 어때 봄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브라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진짜 응원하다는 말과 브라보 잘 맞는 것 같네요. 찬양이 좋은 걸림 뭐 브라보 나의 인생 김미용 치료의 광선 백민영님 치료의 모든 손길에 함께하셔서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용주 형제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은혜 기쁨님 웃으며 삽시다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디딤돌 더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카톡 알리기 우리 진짜 2부에 너무 안 해가지고요. 흥! 진짜 좀 해주세요. 우리 5만 명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돼요, 진짜. 예. 수미님이 저는 능력이 안 되는데 주님 왜 늘 넘치게 주실까요? 이게 달란트 얘기니까 일거리가 많으신 건가요? 예, 일거리 많으시는 건 능력을 아시니까 주시는 게 아닐까요? 또 하나는 물질이나 혹시 그런 것 넘치시나면 많이 많이 나누시라는 거. 내 게 아니니까 많이 나누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아유 감사한 소식입니다. 아까 주에서 내 마음에 신청하셨는데 보니까 바로 전 시간에 나가서 오늘은 예, 다음에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머님이 90세신데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드시군요. 예. 네, 나이가 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정말 혈압 떨어지시고 기운 없으시고 정신도 이렇게 예. 반주자님의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예. 고통이나 예. 이렇게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집에서 아빠와 함께 아픈 고통을 그저 견디고 계십니다 하셔서 이 상황이 참 자식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참 예, 마음이 그렇죠. 예. 아직 100개 정도 디딤돌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컵 그 사과즙 받을 확률도 좀 높으니까요. 네. 카톡 알리기도 하면서 들어오시고 예, 기도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은맘님 연천은 소나기 내리더니 햇빛이 난다고. 야. 피리분 언니도 잠시 여유를 쉬는 시간을 누려보며 들어오셨네요. 홍구선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뭐 열정이 뜨겁고 해도 뭐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바울의 사명 달란트 얘기해서 이 곡이 생각나서 이거 다이카 요나다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정영주 형제 때문에 너무 간절한 기도들이 많이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네, 새싹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처음 써봅니다. 세월가 면님 오셨고 6977번님 주님 CBS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한데 주인 최인지님 뭐 강아 아브라함님 쭉쭉.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어오셨으니까 주중에 이렇게 가끔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또 신청곡도 꼭 보내드릴게요.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디딤돌 여전히 열심히 하시고 기도 문을 올려주셔서 여러분 저는요 DJ가 이렇게 게시판에 저는 뭐 청취자와 DJ 이 관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CBS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방송국이지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에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언제나 그 목표를 달성하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참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이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영주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반주자님의 어머니 건강도 주께서 만지시길 또 우리 식구들 참 아픈 분들 많아요. 기도하는 김에 틈틈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과즙 됐습니다. 611번째 오늘은 신통방통님이야 축하합니다. 진짜 예 진짜 처음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됐네요. 여러분 디딤돌 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사과즙을 보내주시는 우리 신장균 목사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카톡 알리게 해주신 분들은요, 5965-3459, 3976-4918.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면 나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 교회가 올바르게, 예,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일어납시다. 어노인팅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림이란 뭘까? 그림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동사이기도 한 말이다. 나는 이런 구조의 말들이 좋다. 꿈을 꿈, 삶을 삶, 그림을 그림. 이런 말들에는 결과와 과정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뜻이 읽힌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이라고 하면 대개 종이에 남는 결과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행동, 더 자세히 말해 그리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변화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기어 변환을 하듯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람은 다른 시간 속을 걷게 된다. 글그림 작가 김한민의 그림 여행을 권함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SNS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뉴스, 내가 보는 유튜브, 내가 받는 추천 게시물들. 어느 순간부터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내가 동의할 만한 것들만 화면에 가득합니다. 알고리즘이 나를 위해 골라준 세상이죠. 편하긴 합니다만 어딘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 사람들. 효율적이고 강력해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대판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목소리를 점점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 질문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찬양 나누시죠. 첫 곡은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조수아의 찬양으로 듣고요. 미국 작곡가 스티븐 파울러스의 합창곡 더 로드 홈 집으로 가는 길 르 보야지 보칼레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벳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조수아의 목소리에 이어 스티븐 파울루스의 합창곡 The Road Home 집으로 가는 길 르 부야즈 보칼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어느덧 목요일 출첵 남겨주시고 계세요.

유해피봄님, 김진아님, 김선주님, 황동현님, 이병희님, 멋쟁이님, 고윤희님, 서귀포시기님, 심구님, 제키리님, 스마일님, 당구님, 경수님, 엘샤다이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아루아님, 최여사님 오셨습니다. 태연님이 오늘 비 소식 있는데 아직 하늘이 맑다고 보내주셨고요. 아, 블루딱따구리님이 미용실 들렀다 들어가는 중이에요. 머리 예쁘게 하셨나 봐요. 사진 오늘 남기셔야 됩니다. 폴라리스님은 나무 그늘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음악을 듣는 5분이 너무 행복했던 오늘 오후네요. 코스모스님은 평안합니다. 집에서 아내와 김청자 어머님이 함께 듣고 있어요. 저는 운행하며 듣고 있고요. 한 시간 함께 은혜 받고 싶어요. 집에 또 전도를 했나 봐요. 주찬송 들으라고. 아유, 어머님 평안하시죠? 보라미님이 오늘 여전도회 기도회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제법 덥네요. 김명수님도 목요 찬양 예배드리고 피곤했는지 소파에서 잠시 눈 붙이고 전주찬 찬양에 눈 떠서 감사히 함께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신혜숙님은 다음 주 월요일 남편 칠순으로 제주여행 가려고 페디큐어 하러 와서 원장 자매랑 크게 틀어놓고 함께 들으려고 해요. 지금 발에 예쁘게 색깔 칠하면서 함께 듣고 계시나 봐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마라나타님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쓴 대한민국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을 넘어 16강, 8강으로 계속 이어갈지 지금부터 흥분됩니다. 한국 대표팀 선전을 기원해봅니다. 39일간 축구 여정이네요. 아, 내일이죠. 첫 경기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볼 예정인가요? 저는 아마도 저희 CBS 직원들과 함께 TV 하나 틀어놓고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떼제 공동체의 성가 라우다테 옴네스 젠테스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먼저 들으시고요.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스페인의 예배 음악을 이끈 선구자인 교회 음악가 후안 안토니오 에스피노사의 곡 Un pueblo que camina por el mundo, 세계를 함께 걷는 사람들, 훌리안 갈레고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사 살펴볼게요. 세계를 걷는 주의 백성들이 외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삶에서 큰 해방을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저들은 언제나 아침을 기다립니다. 더 공정하고 억압 없는 아침을, 우리는 희망을 해방자이신 당신 앞에 두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스페인의 대림절 찬양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 스웨덴 찬양 구스케르레크 엘섬 스트란덴 옥섬 그레셋 하나님의 사랑은 해변과 같고 풀과 같네 스톡홀름 대성당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대제 공동체의 성가 라우다테 옴네스 젠테스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운 푀블로 께 카미나 포르엘 문도 세계를 함께 걷는 사람들 홀리안 갈레고의 음성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스웨덴 찬양은 구스케르레크 엘섬 스트란덴 옥섬 그레세트 하나님의 사랑은 해변과 같고 풀과 같네 스톡홀름 대성당 찬양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학원

시편 25편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시편 2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시편 25편을 가사로 만든 주를 기다립니다. 김형미의 목소리였고요. 찬송가 두 곡 이어들었어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아이노삽 창단의 찬양에 이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도현의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기님, 김순봉님, 이병희님, 김숙희님, 톰피넛 라떼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하종님도 오셨네요. 여주왕자님이 항상 4시에 퇴근해서 이 방송 청취하며 살림하며 스트레칭 요가도 하는데요.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은혜로운 선곡들 감사드리며 이제부터는 자주자주 게시판에 인사드릴게요. 늘 감사요 하시면서 여주 왕자님이 처음으로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계실지 또 궁금해지네요. 스트레칭하고 계시는지 살림하시는지요. 앞으로 또 종종 출첵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곡도 보내주세요. 하늘바라기님이 새로 일 시작한 지 나흘째

긴장감을 찬양으로 힐링하며 휴식 중이에요. 아, 그 마음 알죠. 나흘째면 아직도 그 긴장감에 군기 바짝 들었을 때거든요. 퇴근하면 갑자기 긴장 확 풀리면서 매운 게 당기는 그런 시기인데 하늘바라기님 힘내시라고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커피향기님이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나들이 가서 맛난 음식 먹고요. 야외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도 마셨어요. 여름을 향해 가는데 가을 날씨처럼 어울리지 않는 요즘 날씨 요상해요 하셨습니다. 좀 가을 같다는 분들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저녁 되면 꽤나 쌀쌀해요. 안젤라님은 오늘 큰딸이 다리에 3도 화상 입어서요. 잠시 다녀와서 찬양 속으로 들어왔어요. 3도면 심한 거 아닌가요? 흉지면 어떡해요. 다리에 치료 잘 받고 깨끗하게 낫기를 기도합니다. 4933번님은 월요일에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다 넘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병원은 알아보는데 큰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대학병원에 오늘 오후 1시 수술 시작해서 4시에 끝났어요. 방송 들으며 아들 간호하겠습니다. 아드님 수술은 잘 끝나셨을까요? 수술 받는 내내 마음 졸이며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차도도 알려주시고 얼른 또 잘 회복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찬양 남겨주셨어요. 추억님이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 로즈콰이어의 곡으로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배고픈 고질라님이 보내주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의 곡 흐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탑을 쌓은 사람들이 원했던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통일, 안정, 하나됨. 좋은 목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허무셨을까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방향만 남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서로 다른 언어로 흩어진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생명이 자란다는 걸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목소리를 만나면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거

0: 흐름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그리스도인의 평생 소원은 죽는 날까지 주님 따르면서 그 길을 또박또박 잘 걸어가는 걸 텐데요. 질문만 잘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질문이 답이 될 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기억에 남는 질문들 어떤 게 생각나세요?
1: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 가슴에 콕 와서 했다고.
2: 저도 예수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또 멋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라.
3: 저는 아마도 성경에서 이 질문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다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니까.
4: 그리고 이 질문은 좀 따뜻한 것 같은데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좀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은 어떤 질문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해요.
5: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날마다 고민이 되는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6: 저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처음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세 마디지만 원어에 보면 한 단어예요. 아예카 딱 한 단어 짧아요.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고.
7: 저도 동일하게 뭐 같은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용납하신 예수님의 질문 찔리도록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이 자리에 있게 한 질문이시고 또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질문입니다.
0: 네. 지금 나눈 질문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질문들일 텐데요. 성경 속 질문이 답이 될 때는 언제인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답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벌써 질문 속에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곳곳의 이야기 혹은 말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곳곳에 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대충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래요. 누가복음 7장 49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사죄를 선포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누군데 감히 죄를 사죄를 선포를 해? 저 사람이 누군가? 이 질문이 딱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바리새인들의 입술에서부터 그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쭉 읽어가다가 보면 8장 25절에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죠. 돌풍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잔잔케 됐죠.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분이 누군데 바람도 물결도 잔잔케 하는가?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누구지?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다분히. 그 다음에 이제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선교 소문과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들은 헤롯 왕이 한 나라의 왕인데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가 누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는 뒤에 신하들이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등 세례 요한이 등등등 소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여튼 질문을 제기해요. 그 다음 쭉 읽어가다 보면 9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무슨 기적의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걸 다 기록해놔요. 거기는 물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장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는 바로 이 본문 여기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힌트를 딱 주고 누구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 것 같으냐 하고 독자들이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추론하고는. 아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가지고 5천 명 이상 여자까지 합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만 명, 만 5천 명이 될 텐데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지고 먹인 분이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야? 그런데 구약을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추론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분, 메추라기를 먹여서 메리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해답도 질문도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8절 말씀 보면 상황이 여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누가는 더 이상 뜸을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두 개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뭐 대답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얘기고 아까 마주시게 한 건 마태복음의 얘기고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런 거고요.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 하는 분.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구약 성경의 세 종류의 사람이니까. 하나는 제사장, 예언자, 왕.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

0: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누가는 계속 질문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체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색깔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해요. 아주 좋은 스승이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시고 나 대신에 죽어주신 속죄 제물이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이 고백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당신은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하는 똑바른 신앙 고백이 있지 않는 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고백하며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새 힘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한국말로 세 단어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아에카. 짧지만 아주 심오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지금 잘못된 자리에 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기 전에 다른 질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뱀이 한 질문에 잘못 답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뒤틀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와도 어리석은 대답을 하죠.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 낀 거죠. 전승에 의하면 뱀이 그 얘기를 듣고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지 안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 다 뻥이야. 그래서 하와를 무장해제시키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인간들은 제자리를 이탈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이탈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하다 이르시되라는 히브리 말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단어를 갖다 썼습니다. 이 아마르란 단어는 질문하다란 뜻도 되고 대답하다란 뜻도 됩니다. 그 아마르 꼭 불어 아모르처럼 이 단어는 친숙한 사람끼리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을 만큼 사랑했던 아담에게 질문하셨고 질문 자체가 오늘 제목처럼 답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자

0: 아담은 또 버벅대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뾰족한 방법이 없죠. 그때 하나님 곧이어서 해답을 내놓습니다.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자마자 복음을 선포해버리시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제자리를 이탈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지 내 앞날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통달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나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좋은 예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사울에게 예수가 나타나시죠. 그를 돌이키셨고, 그리고 바울의 사명이 뭐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을 향하게 했을 때 아놀드 토인비라는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탄배가 유럽에 도착하는 순간 유럽에 지진이 일어났다. 다메섹 도상이라는 잘못된 길로 가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제자리로 오게 했고,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근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죠.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지만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본향 있어야 될 아버지 집에 갈 때 또 질문하실 거예요. 너 어디 있다 왔냐?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질문 하실 겁니다. 너 어디 있어? 너 사명의 자리 있어? 이 질문에 여러분께서 신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또 한번 물어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오늘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 또 4장 9절에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묘한 장치처럼 정확하게 3장 4장의 9절에 그 질문을 담아놓으신 이유는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마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정말 아담 어디 있지?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아벨이 어디 있는 거야? 한참 동안 안 보이네?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찌르시고 그들이 회개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사랑의 긍휼의 기회라는 거죠.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로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찔리도록 질문하실 때 우리는 아담처럼 대답하고 가인처럼 대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담처럼 뭔가 두렵고 찜찜할 때가 있고요, 가인처럼 괜히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는

0: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 내지는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렇게 얼버무리거나 오늘도 그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하나님이 그 질문 속에 그들에게 선물하셨던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두렵고 찜찜하며 뭔가 분노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잘못됐음을 가르쳐주시고 이제 네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 탓과 척입니다. 인류가 망하는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들이 뭔 우린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겠니? 너 돌이킬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것인데 그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지금 이 안에 뭐가 숨어있죠? 뭔가 책임을 전가하죠. 일단은 자기 아내 하와에게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탓해요. 또 그 다음에 가인은 막 분노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내 아우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면서 마치 모르는 척 아벨의 죽음과 아벨의 실종과 전혀 상관없는 척 시치미를 뚝 뗀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아무 일 없는 척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그 척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쫓아 우리가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찌 그렇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또 우리가 거스르고 죄짓고 살아갈 때 차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르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또 올폰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제가 범죄였나이다. 다윗처럼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죄의 무서운 점은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이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는 한 번 질 때는 분별력이 있었다가도 죄가 거듭되면 회개로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자꾸 이 분별력이 마비되어 나중에는 이 죄에 대한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이상 분별력을 잃어버린 분별력의 마비가 되어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육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다시 오늘도 이 말씀 이 영상이 우리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옮겨놓는 그런 유턴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그 기준은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이제 탁과 척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하고 자복함으로 이제 이 이후에는 용서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이 바로 올폰의 모든 시청자를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여 맞습니다. 제가 범죄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좀 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고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거겠죠.
2: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는 그 질문 타임 하는 것처럼 질문의 고수 또 문답 토크의 고수가 아니신가 싶어요.

0: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7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무한함, 유한함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교훈하려는 유형의 질문이죠. 또 내가 아까 설교했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자리를 이탈한 자녀를 향한 회복하고 싶다 하는 유형의 질문이고, 오은 자매님은 아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유형이죠. 나랑 똑같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이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결국 그 각인과 각성. 나 하나님이야. 너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혹은 어떤 문제나 고난에 매몰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질문, 신약도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핵심, 그 본질에 대한 각인, 또 혹은 우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의 자리, 잘못된 자리 있을 때 다시 그걸 각성시켜서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본질에 대한 각인과 각성. 이 거의 질문의 모든 유형들을 그냥 총망라하는 것 같아요.
2: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 오답을 드러낼 수 있는, 즉 내 지식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질문보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 있어, 아니면 요즘 어때, 살기 괜찮아. 목사들은 교인들이 상담하러 오면 정답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교절, 어떤 질문하면 어떤 문제, 어떤 대답. 마치 약방문처럼 다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정형적으로 이렇게 내놓는데,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면 우선 듣는 거죠. 그리고 아픈 것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메시지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얘기하지, 내가 준비했던 메시지를 그냥 뭐 이렇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을 너무 정답, 오답 질문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에도 감성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깨우칠 수 있는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성숙시켜가는 동지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그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곡을 콕 찔러내시는 하나님의 질문, 오늘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4: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5: 하나님과의 문답토크를 통해 인생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
4: 타임.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기 전에 질문을 하실 때가 진짜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호성 목사님, 대체 저는 다 아시면서 왜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대체 뭔지, 그 다음에 혹시나 나의 대답에 따라 이 하나님의 결정도 바뀌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1: 두 가지, 그냥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저 두 가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죄에 대한 그 책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죄는 그냥 용서는 할지언정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단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이 결국 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결정이기 때문에, 다만 다 척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대답하며 하나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그 회개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끌어 하신 그 결정은 바뀌지 않고요. 내가 바뀔 수 있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로 나왔던 아이는 죽음의 아픔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용서함으로 인하여 그 뒤에 축복의 계승으로 그 자녀, 다음 자녀들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결국에는 용서시키고 회개시켜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0: 못하고 반발하고 분노하지만 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여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라기도 하나님 왜 죄인들이 더 잘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는 거 하지만 절대로 그 하나님은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셨어요? 결국에 마지막 약속처럼 예수님 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봐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결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정 가운데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을 믿고 회개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회가 생긴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 하나님께서도 질문 짠 요거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이거는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즉각 답을 하시는 경우에 그 좋은 예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답을 주시는 경우 그것도 좋은 예가 있다면 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 네네. 하나님이 질문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마르라 나는데 그게 질문하다라는 뜻도 되고 답변하더라는 뜻도 되는 신비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금방 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만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고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해버리시고 또 때로 질문하시고는 하나님이 말 안 하고 행동으로 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지겨우니까 고기 달라고 웁니다. 네? 고기 달라고 우는 사람들이 참 그때 하나님이 너네들이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여주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소떼 양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모세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 손이 짧으냐 한마디 하죠. 그러면 말 안 하시고 매출하기 때를 길이는 하루 길 높이는 두 규빗 한 6, 70cm로 쫙 깔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 하시고는 한 방에 그냥 행동으로 매겨버리시는 사건이 쫙 일어나죠. 뭐 때로는 아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좋은 예로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해대죠. 왜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왜 저 나쁜 우리를 탄압하는 놈 가만 놔두십니까? 질문하고 1장 내내 질문하고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성용어로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리고 대답을 기다릴 때 어떤 특별한 공간으로 올라가는 거죠. 포지션을 딱 잡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대답할 땐 지금부터 판에다 적어. 저 일기장에 한번 적어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내가 때가 되면 다 처리할 텐데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걸 레코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과 답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가 때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지셔닝을 잘해야 돼.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오늘 말씀에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갈 때라도 보게 하라. 좀 특별한 응답은 좀 적어가면서 이렇게 주님과 질의응답을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예 같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3: 네. 저도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정호 목사님께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또 다른 질문들을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내게 하시는 질문을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발전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다르게 대답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어떤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질문들, 그건 나쁜 질문.

0: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질문들은 좋은 질문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마음속에 그 마음, 이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거,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듣고 싶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질문은 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마음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문제 이렇게 해서 속상하고 그런 거에 대하여 질문할 때 사실 가장 신학적으로는 가장 초보적이고 어리석은 질문 같아도 그 얘기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이건 괜히 묻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진짜라면 얼마든지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죄라든지 어떤 외식적인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겸허하게 신학적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제가 읽는 목사로서는 그런 거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질문도 괜찮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도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신다. 다만 그 질문하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네.
2: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 붙잡고 손 붙잡고 하나님 눈 맞추고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질문은 정말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잘 듣고 또 잘 하는 사람도 되고 싶은 소망이 생기네요.
3: 네,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겐 어떤 질문을 하셨을지 그리고 또 어떤 대답을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 하셨을지 궁금하고요. 반대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질문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얻었던 해답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0: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아까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담이 되고 계속해서 마음에 찔리는 질문을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너 진짜 나 사랑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예라고 100%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그만큼 순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요. 근데 그것도 찝찝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죠.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1: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대답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 내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한 기억은 하나 좀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다는 거. 우리 내 근처에 신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장로교인이었다가 순복음으로 옮겨 했기 때문에 뭐 목사님한테 여쭤볼 만큼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신학교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신학교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국에서 신학한다는 건 되게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인도해 주세요. 근데 막 하는 데 하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웨슬리 신학교라고

0: 미국에는 한국에는 없는데 웨슬리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와 선교교 중간이고 꽤 큰 교단 신학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야간만 한다 그래서 또 영어로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신학교 가본 거죠. 근데 첫째 시간에 너무너무 제가 평소에 가졌던 신학적인 질문을 첫 시간에 다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냥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한 학기쯤 다녔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 이 신학교는 너무 작은 학교고, 뭐 이제 다른 주류 신학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고, 아, 이게 좋은 신학대학이 많은데, 왜 나를 이런 조그만 학교로 보내셨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 2장 8절이에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어떻게 확 와닿았냐면, 너는 앞으로 선교적인 일을 하게 될 거다. 제가 처음 질문했고, 처음 응답받은 날이었어요.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근데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신학교 계단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듯이 왜 이런 데로 보내셨어요 할 때 이 말씀이 확 왔고 오늘 말씀처럼 질문이 답이 될 때 제목이잖아요. 그날 받은 그 응답이 제 인생을 쫙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됐고 거기는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반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선교학을 전공하게 됐고 우리 교단에 또 베데스다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또 선교학 교수로도 제가 가르치게 됐고 또 유학생들에게 유학하면서 담임 목사를 한다는 건 굉장한 재원도 공급받을 수 있고 좋은데 저한테 바로 미국에 있는 웨슬리 교단 교회에서 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 와서는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최초로 질문했던 거 그 질문을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 답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답이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또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붕성회를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그게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목회부터 아주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향도 안 맞고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건 강권적으로 이렇게 시키셔서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이제 흔치 않으니까 그 가서 혼자 개척해서 뭐 이렇게 건축하고 또 이렇게 부흥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으쌰으쌰 자원교회도 막 살리고 그래서 오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하고 그날도 막 그냥 목에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 막 저를 보라고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목사처럼 생기지도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시골에서도 막 그리고 딱 오는 길이었는데 아, 나 오늘 잘했어.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차에서 자면서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로 설교를 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방에 알렸잖아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군대를 모독했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이방인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걸 갖고 막 외치고 다녔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은 그럼 만약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더 낮아지고 작아져야 된다면 넌 그 길도 가겠느냐. 저는 지금까지 내가 더 잘 되고 소위 말하는 뭐 성공처럼 보이는 이런 가시적 열매와 성과들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거꾸로 어느 때가 되면 너는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도 잘 돼서 이겨서 골리앗을 이겨서 나의 승리 갖고 하나님의 승리가 될 때도 있지만 거꾸로 사도바울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될 때도 있을 텐데 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때 제가 막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실은 난 그게

0: 그때까지만 내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뭐 개척하고 뭐 이렇게 건축도 몇 번 하고 생명부지의 땅에서 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밖에. 근데 그날 야 차라리 이런 명령은 쉬운 거구나.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면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다 낮아지고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를 고민했어요. 내가 이제 옛날에 잃을 게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까지 뭐 시골에 무명의 목사가 뭐 잃을 게 뭐 있어요. 그런가. 근데 어느 순간 잃기 싫은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뭐 소위 자꾸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내가 비겁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조심하고 눈치 보고 그때 아 아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확실한 사인만 주시면 뭐 어떤 화려함도 익숙함도 편안함도 제가 우리 교회까지도 다 내려놓고 비닐하우스에서 목회 안 해도 목회하겠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항상 한 얘기가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내가 이곳을 떠날 이유를 찾자면 하루에도 200개도 더 찾는다. 솔직히 말하면 350개 정도는 되는데 200개 정도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면 꼭 근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여기 있다면 거꾸로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 익숙하고 사랑하는 당신들과 헤어져 저 섬이든 뭐 산속이든 원하신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주지시키고 있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질문도 또 저의 질문도 저는 요즘에 그래 늘 하는 질문인데 올 폰을 때마다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항상 너무 이렇게 말씀 드릴 때마다 내가 거기 껴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오늘도 귀한 대가들을 만나서 옆에서 계속 내 안에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진지한 말씀들을 내놓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옆에 붙어라도 있으면 뭐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냐. 잘 붙어있어서 제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1: 예. 질문이 답이 될 때 오늘 진행하면서 이렇게 올포원이 그런 장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문을 던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현답을 명답을 또 내려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질문이 답이 될 때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네모 안에 무엇 넣으시겠습니까?
2: 패스워드. 예, 질문만 잘하면 그 정보 들어갈 수 있는데
1: 네.
2: 그거 하나 잘 못해가지고 그냥 끙끙거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패스워드를 가끔 잊어먹어요. 우리 집 들어가는 이 현관문 번호도 잊어먹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몇 번이야 그럴 때가 있는데
1: 네.
2: 사실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패스워드 꼭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3: 네, 저는 답안지 점검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시험 보면 수많은 질문에 내가 답 잘 달았나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느라고 지난 수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제대로 답, 정답대로 살았는가. 이걸 좀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저는 오늘 뭐 아담과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회개의 자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찔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 설교했으니까 이 질문 하나님의 질문은 저한테는 아버지의 헛기침이다.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 뒤에 이렇게 이상한 잡지 이렇게 만화책 보고 이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버릇처럼 그 소리 때문에 내가 탁 재빠르게 해가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또 아버지 보고 손댈 때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아버지 헛기침만 하니까 다 어디 계신지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 들켰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게 안 들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1: 못 본 척
0: 나 여기 있다 그만해야지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사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의 질문들이 아버지의 헛기침처럼 느껴지게 처리되니까
1: 시청자 질문 코너에 그동안 궁금해

0: 했던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1: 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늘 질문하며 하나님과
2: 하나 되는 시간
3: 올로 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문제다. 황혼이 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그대여, 늦게까지 미루고 있는 우리의 꾸물거림을 용서하기엔 인생이란 너무 짧고 슬픔이란 모두 너무 거창하노라. 마가렛 생스터의 태만의 죄 중 일부입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학교와 편의점, 모인 문구점. 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죠.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뭘 살까 고민하는 일도,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하는 일도 아이들에겐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어디 아이들 뿐이겠어요. 퇴근길 집으로 가는 길, 어쩐지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곳, 어른들에게도 한 군데쯤 있죠. 갓 튀겨낸 치킨 냄새가 반가운 가게, 할인 스티커가 붙은 음식을 골라보는 마트, 또 잠시 차를 세우고 쉬어가는 단골 카페까지도요. 생각해보면 하루를 견디게 하는 건 이런 소박한 기쁨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즐거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뭔가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할때 나만의 공간, 그 장소만 보면 기쁜, 예, 그런 곳이 있듯이 어른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저도 집 앞에 있는 카페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토요일 오전에 이제 한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잠시 들러서 차 한잔 마시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꼭 실내가 아니더라도, 운동하는 뭐 6시부터 7시 사이, 아니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어떤 시간, 나만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당향노도 시간대를 옮기면서 바라기는 이 시간이 6시부터 8시가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의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바람을 잠시 내려놔 봤습니다. 오늘 첫곡 박정화가 부른 여러분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네. 8시까지 함께 할게요. 영광영은 아빠께서 2023년이었군요. 3년 전 어느 날 레인보우 깔고 조이포유의 새싹으로 들어와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부터 쭉 들으신 거예요. 당향로 제가 새싹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신청곡 예, 들려드리길래 이제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하셨대요. 닉네임도 이렇게 처음으로 불리고, 마치 과거에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듯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해 주시네요. 처음 그때 신청하신 곡이 소울싱어즈의 친구야였군요. 3년 전 그때 생각하면서 당양로 가족분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쭉 친구 맞죠? 아이고, 이거는 뭐 말하면 입 아픕니다. 친구고 가족이죠. 친구야, 예, 이 곡 준비해 놓겠고요. 피아바라기 김진아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루터기님께서 강원도 원주가 우박이에요. 설마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우박같이 굵은가 봐요. 우박은 아니겠죠. 지금 6월인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예, 다니실 때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장지영님이 신청하신 약한나로 강하게 먼저 들려드립니다. 강원구 이신라가 부릅니다.

3년 전을 떠올리며 영광영은 아빠와 들었고요. 주아랑님도 친구야 잘 들었어요. 시간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감사한 게 많은 믿음의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UAP보험님, 그런 거 있죠. 익숙함. 근데 그 익숙함에서 벗어남?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6시만 되면, 5시가 좀 넘으면 이제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오전으로 훌쩍 변경이 돼버렸으니 몸도 마음도 빨리 바뀔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변화는 늘 찾아오지만 정원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소중했기에 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러 생각이 밀려와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아쉬움, 감사함 함께 담아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UAP보험님과 같이 들으려고 신청곡 준비해놨습니다. 눈물병 어쿠어스틱 머신 앨범에서 듣죠.

퇴근하며 걷는 길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를 걸어주는 것 같아 늘 행복했어요. 슬프고 힘들 땐 위로해주고 맑은 날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을 들뜨게 해주던 당향로. 집에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또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신 루비사랑님과 함께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의 말씀님이 오셨는데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방송 들으셨군요. 10시 20분쯤 출근하신대요. 아 그러면 좀 짧게 만나겠다 우리 그쵸. 원래는 2시간 다 만날 수 있었는데 오전 시간으로 가면 너무 짧다. 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 방법이 있긴 해요. 밤 12시에도 표준 FM을 통해서 조이포유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걸 녹음해서 저녁 준비하실 때 듣는 거예요. 내가 샬롬 CCM을 듣는다. 출근 시간이나 아침 준비하면서 듣는다 하시는 분은 뭐 6시에 또 들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는 12시에 방송을 녹음해 놨다가 6시에 들으면 제 욕심이죠 뭐. 잠깐이라도 예 우리 만나요 10시에. 다정한 그레이스님 수요일 목요일에 AI 교육이 있었는데 중도 포기했어요. 도저히 다 못 듣겠더라고요. 고민할 땐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정하고 나니까 후련합니다. 이 마음 알죠? 뭔가 고민하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할 걸 아는데 그래도 사람이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라는 마음과 뭔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련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뭘 못 놔요. 손에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는데 막상 이제 딱 결정을 내고 정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그래 이 답이 맞았어. 이 정답이 맞았어. 이게 정답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개편 소식 들었어요. 10시로 옮기신다고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지고요. 오후 6시 당양로에서 그동안 쌓였던 추억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피아바라기 김진아님께서 신청하신 다윗의 기도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을까요?

김진아님과 함께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녁시간 친구 우리 남편이 찐팬인데요. 그럼 낮 시간에 축복송 시간에 하면 뭐 그래도 가끔 어디 가는 길에 일부는 들을 수 있겠네. 다행이다 라고 합니다.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방송을 통해 서로 얼굴은 한 번도 못 만났어도 마음이 이렇게 또 한 마음으로 사연으로 밀어봤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공감하고 찬양으로 함께함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우리 희망은광님은 상담을 전공하고 학생 상담을 20년 넘게 하셔서 예. 그 위로에 있어서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맞아요. 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글들 예, 감사하고요. 언제든 좋으니 이제 10시에 예, 오셔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지금까지 그랬듯 그 위로의 마음으로 청취자들을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해같이 빛나리라는 곡이죠. 저는 뭐 여러 버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최미의 목소리로 듣는 해같이 빛나리 좋아하거든요. 함께 할게요.

내일 저녁에 동생 집에 가서 자고요. 자매들끼리 일본 여행 갑니다. 결혼할 때 외국 가고 이후 처음으로 가는데, 예, 주예수 나의 사안 소망 듣고 싶습니다. 어여쁜자님, 설레시겠다. 내일 저녁에 이제 동생분 집에서 자고 같이 여행으로. 야, 요즘 날씨도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많이 웃으시고요. 잘 드시고요. 좋은 추억 남겨서 또 당양료에도 알려주세요. 아우, 부럽습니다. 9858번님,

늘 하루 마무리하며 하루 지냈던 얘기도 함께 나누고요. 또 위로를 받았던 단양로였는데 시간 변경의 여파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오전에 정원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그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당양로 정말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오전에 만날 당양로는 어떤 시간이 될지 기대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9858번님이 작가님은 그대로 가시나요? 아님 바뀌나요? 예, 배정 작가는 표준 FM 11시에 랄랄라라는 프로그램 이제 작가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노래는 윤여민 작가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제 가장 잘 맞는 자리에 우리 가자라는 예, 그런 여러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됐고 저는 뭐 워낙 지영 작가와는 호흡이 잘 맞아서 그것도 감사한데 지영 작가가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윤여민 작가는 아마 여러분께서 조이포유의 방송을 오래 했던 작가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 좋다. 이 오프닝과 이런 글들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당양로에서 함께하게 돼서 그 또한 감사드려요. 스머프님께서 오전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 정원님이 했던 오전 방송 때가 기억이 납니다. 둘째 고등학생일 때 많이 위로가 됐고요. 기도의 힘도 늘 감사했고요. 열심히면 집안일하면서 혼자 묵상 시간,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차가 커서 정원님이 힘들겠지만 또 우리 정원님이라면 금방 적응하겠죠. 아시죠? 어느 시간이든지 늘 함께한다는 거 기도할게요. 스모프님 너무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오전에도 함께 했었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때 함께 했었죠. 그때 네, 오전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되겠구나. 오래전이지만 감사합니다. 아기 곰 엄마께서 6시 퇴근하면서 당양로 들으면서 힘을 얻었었는데 많이 아쉽고요. 저녁 방송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래도 오전 방송도 정원님이 하시는 거죠.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라도 가끔 정원님 목소리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기곰 엄마님과 함께 듣고요. 1부 마무리할게요.

0: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살아가면서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며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절대 질 수 없다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은 없을까? 한여름밤에 꾸는 짧은 꿈일지도 모르는 삶.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다. 욕심만 채우며 질투하고 경쟁만 하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 송정림의 명작에게 길을 묻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0: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존영 배영호가 부르는 감사 안젤라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어?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느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예, 그리고 14일 주일에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당향로는 이제 시간대만 바뀌지 그러니까 부서만 바꾸는 거예요.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만 바뀌고 계속 예,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이별 분위기 아니 서운해지려고 그러고 저도 지금 마음이 예, 딩숭생숭하거든요.

0: 그래서 계속 여기에 있을 건데. 네. 여러분 마음도 알죠.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대와 10시, 오전 10시는 분명 다르니까, 예,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쁜이 님이 신청하신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전에 함께 했는데요. 김송주 앨범에서, 플랜지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오님, 그럼 10시로 옮기면 지금처럼 자정에 당양노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당양노 듣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녁 10시, 12시에, 그러니까 자정에 퓨전 FM과 주이포에서 당양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오전에는 조금 이제 뜨는 분위기, 살짝은 지금보다는 저는 이 톤이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전에는 조금 더 밝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시에 듣는 분들이 그게 또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시로 옮기면 지금처럼 자정에 당양노를 또 들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이제 이게 당양노 6시 톤이라면, 10시로 옮기면 지금처럼 자정에 당양도 또올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오전 10시 톤 아닐까요? 근데 이걸 자정에 들으시면 어떨까? 제가 제일 편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도 편하시겠죠? 동백나무님, 아, 배 작가님 궁금했는데, 정원님도 원경님도 다 만나고 싶은데 어쩌죠? 그렇구나. 제가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표준 FM 11시로 간다고만 생각했지, 이 시간대가 저와 라이벌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어? 그러면 지영 작가 잡아야 되는데. 아, 어떡하죠, 진짜? 보게근원님, 왠지 인사하는 분위기, 저도 10시로 따라가겠습니다. 그저 당양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저녁쯤에서 마음 추스리고 위로도 받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혹여 사연이 소개되면 더 기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찬양도 꼭 맞는 거 들려주시고 항상 감사드려요. 3632번님의 글도 따뜻하게 다가와서 너무 좋네요. 리스펙트 라이프님, 퇴근하면서 듣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당양노의 위로와 응원은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큰아이의 사춘기부터 군대 제대까지 울며 기도할 때 항상 함께했던 당양노 계속 들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0시에 듣는 당양노 설레임으로 기다려봐요. 고맙습니다. 리스펙트 라이프님. 아도니스님, 예. 하나 장점이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재방송이 된다는 거겠죠. 아도니스님. 누려주시고요. 최고의 삶을 너에게 신청하신 곡,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유선미가 함께합니다.
1: 그 술관 원장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요셉의 사정과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그 약속은 잊혀졌지만 요셉에게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희주일 앨범에서 들었고요. 화이트 모카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님, 저도 6시 퇴근하고 잔잔하고 힘이 되는 목소리에 위로 많이 받았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3665번님께서 같은 배경음악으로 매일 같이 겹치는 삶을 공유했던 우리 당향루 식구들. 이제는 조금은 서로 다른 배경에 놓여서 각자의 시간들을 살아가며 만날 시간, 또 다름의 소중함으로 우리들을 곁을 지킬 당향루. 모두 모두 소중한 내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그 무엇보다 당향루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멋진 글들이 하나하나 눈에 담고 싶고 소중해서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들을 지금 구글 문서에 담고 있어요. 미처 알지 못했던 당향루의 모습들까지도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서 아, 이런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다시금 해봅니다. 3213번님, 저도 오전으로 따라갈게요. 고맙습니다. 최여사님, 우리는 찐이잖아요. 조이포유 항상 집안에 흐르기에. 아멘. 파크릭스님, 저는 퇴근하면 듣기만 하다가 퇴임해서 며칠 전 처음으로 사연을 보냈는데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퇴근한 남편한테 어찌나 자랑을 많이 했던지. 개편돼서 오전으로 변경돼도 저는 또 집에서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박찬미님, 저희 교회 사모님 조카신데요. 4월에 처음 뵀거든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신청곡을 적지는 않으셨는데 혹시 지금 적어주시면 제가 찾아보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박찬미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가꾸는 이님, 당향루는 예배나 기도회가 있으면 반 정도 청취했었는데요. 10시로 옮겨지면 또 올 2시간 청취가 가능해집니다. 아쉬움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커피향기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실에 의뢰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했는데 마침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왔죠. 마침 들어와서 오늘 이 곡을 함께 할까 합니다. 커피향기님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나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긍정이 많았는지 부정적인 말이 많았는지 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시면서 온 너는 느껴보아라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환이님과 함께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이 불렀고요. 파크릭스님이 박찬미님이 교회 사모님 조카여서 예 엄청 또 찬양이 은혜롭다고 그럼요. 처음 사랑으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김명수님 예 감사하고요. 전민희님은 섭섭한 일이니요. 오전엔 직장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장에 계셔서 듣기가 힘들다고. 제가 한 가지 여기 더 덧붙일 게 그러면 토요일로 오시면 되잖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녹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7개 지역에 저희 당신을 향한 노래가 이제 방송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역의 어떤 특성, 지역의 분위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당향로가 그날 오전 10시에 방송된 당향로가 지역 7개 지역에 오후 2시에 방송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같은 시간에 이제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담당자가 편집을 해서 오후 2시에 그쪽에서 방송을 보내는 게 가능한데 토요일과 주일에는 미리 그거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라 당향로가 녹음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토요일, 일요일도 저는 생방하고 싶거든요.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거를 지금 상황상 못하게 돼서 대신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녹음 방송을 들으시잖아요. 토요일이나 주일에. 그리고 사연을 남기시면 제가 그거를 잘 봤다가 그 다음 토요일이라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그때 들리도록 사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처음 지금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시각이 7시 40분 향해 가고 있어요.

지난 2월에 결혼한 사랑하고 또 멋지고 마음 따뜻한 우리 사위 성혁이가 3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말씀과 용돈을 보내주니까 예쁜 다이랑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혁이 마음껏 축복한다 하셨어요. 수피향기님 사위분이죠. 성혁님의 34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해예요. 그렇죠? 새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또 좋은 가족들, 새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해입니다. 성혁님 앞으로의 삶이 주 안에서 축복되고 충만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하는 일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축하드려요. 사비공주님께서 오늘 작은 아들 조재형 26번째 생일이에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커주고 편입시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면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재영이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방학 중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영이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방학 중이라는 건 믿음의 방학을 얘기하신 거군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열매 맺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재영님의 26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준비하는 것 꼭 좋은 열매 맺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바라는 그 길,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 멋지게 걷는 재영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축하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해라는 부제가 붙은 곡 러빔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Ebenezer 앨범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어집니다.

에베네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히스플랜 앨범에서 너는 꽃이야. 이 곡은 윤재인 양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 학교 갈 시간이라서 방송 못 듣는다고. 그래도 녹음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이모의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러빔 가득할 거야.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성민님, 사연 남기면 읽어주시고 찬양도 들려주시고 10시에 방송 들으러 갈게요. 예,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저 일찍 퇴근해서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가족과 평일에 저녁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건 어떤 느낌일까? 오랜만에 그 느낌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것보다는 방송을 그때 그 시간에 안 하면은 좀 어떨까라는 뭐랄까 좀 당황스러움 같은 거 낯섦 이런 게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아도니스님은 그 노래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제목이 그대로 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성민님, 아도니스님, 또 반딧불이님 이사 갈 때마다 따라다녔는데 고민이 돼요. 제가 그 시간에 클래식을 또 들으시는 시간일 수 있다. 맞아요. 심히 고민이 됩니다. 잠깐씩 와주세요. 잠깐씩. 괜찮습니다. 에레피님도 감사하고요. 등대지기님,

일해야 되는 시간이시죠. 이어폰 끼고 잠깐씩 생각나면 들어와 주세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푸르지오님, 파랑물감님. 아, 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요. 해지는 노을 속을 운동하면서 눈물 속에 듣던 당향도 참 감사했어요. 파랑물감님 감사합니다. 살랑살랑님, 4년 전에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퇴근길에 정원님께 털어놓으면 위로도 해주시고 힘이 되는 말들로 제가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시간, 많은 것들을 공유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적어주신 그 일들 저도 어렴풋이 또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감사했다고 그 마음 살랑살랑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지송의 첼로 연주로 일단 들려드리면서 영심이조님, 아로아님의 아들 정주용 군이 근무 중에 미끄러지면서 팔을 다쳤는데 골절이 됐고 뼈가 깨져서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5시쯤 수술 잘 마치고 나왔다고 하는데 재활도 잘할 수 있길 기도해 주시고요. 또 4933번님께서 오늘도 병실에서 듣고 계신데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걸 소개하다 보니까 같은 그 아로아님의 이 4933번이 번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 결과는 좋다고 하는데,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 아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연을 다 소개하지 못했는데요. 내일도 이어서 사연 함께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이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기아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움큼의 쌀을 주는 것이 더 쉽지요. 당신의 집에 사랑을 가져가세요.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내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을 들고 산으로 올랐던 이들의 발걸음처럼 밥 한 덩이도 나누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아이노삽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요한의 음성으로 예수 영광 버리사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3년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평생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 음성 앞에 엎드렸던 바울처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끌리어 LA 남성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보라의 음성으로 주여 나의 생명 들으시고요. CL 여성 중창단의 곡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임정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주 예수 해변서 이장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아무 흠도 없고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연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님, 아드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주신 아들 제발 치유하소서. 젊은 나이 이제 24살에 꿈과 희망을 놓고 힘들어하는 유빈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내길 기도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치유라기보다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는 특히나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유빈님을 위한 기도에 저도 두 손 모아봅니다. 조나단님께서는 어제 10시에 취침해서 숙면 취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척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이런 글 참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그리고 유동근님께서는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찬양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은 오늘 가정예배서 묵상의 지정곡이네요. 2부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동사님, 샬롬. 모든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찬양 신청합니다. 조혜리의 터치 신청해 주셔서 준비합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신혜수님께서 청하신 전용대의 달리다 굼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정하신 최현수의 작은 불꽃 하나가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74장 찬송 오 만세 반석이신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전도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1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늘은 터무니없는 빈말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캐리지 프랭크퍼트의 온 불쉿이란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번역된 제목은 개소리에 대하여인데 원제의 불쉿, 허튼 소리 뉘앙스를 잘 살려 한국의 상황 속에서 회자됐습니다. 특히 정치적 소란 속에 등장했던 해괴한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제목이 신박한 통찰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허튼 소리의 원조인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샘이라고 떠버리지만 물이 없고 대기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사라질 안개 같은 자들이며 어두움 속에 있다가 결국 주님께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부풀려서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빈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교활함으로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습니다. 협잡도 자행하는 것이죠. 프랭크퍼트에 의하면 개소리의 포장지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진리와 무관합니다. 자신들의 집단과 신념의 진심인 이단들의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현혹되지만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허튼 소리와 협잡을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유동근님께서 이 곡 청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CBS 합창단이 부른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리고 그레이스 플로우와 정유선의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하루님, 근심이 가득해서 그런지 요즘은 눈이 너무 일찍 떠지네요. 그래서 출근하면 피곤해지는데 주님 제게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소서. 방송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근심거리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루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근심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었구나, 그런 날이 올 텐데요. 얼른 근심거리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오시는 거는 저는 좋은데 마음은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스텔라님,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면접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면접 보시는군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님께서는 기도문 적어주셨는데요. 주님, 저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저를 아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언제나 사랑이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언제나처럼 작은 자님의 기도에 또 감동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오신 좁은길님께서는 정년 퇴직 후에 재취업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내일부터 방송 들으며 걸으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몸을 움직이면서 재충전하시고 그래서 일하시는

네, 더욱더 힘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묵희님께서 오늘 하루도 감사히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조수아의 찬양 청해 주셨고요. 유리정은님께서는 선물 같은 하루의 시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존영의 하나님의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죠.

기다림을 모르는 나에게 그것은 지루하고 두려운 고통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앞을 더듬게 만드는 위기와 변화와 격동은 단지 고통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참모습이 태어나게 하는 창조의 목소리다.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를 기다림의 계절로 비옥한 자리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키드의 내 영혼의 기다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순간을 창조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내 맘이 낙심되며 한명성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항암 치료받으러 서울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81번. 거제에서 서울까지 4시간 넘는 여정,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여정이라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가족 위해 오늘도 힘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청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마커스 워십의 찬양을 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네, 다음 곡은요. 노래 한 곡을 같이 듣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는 어느새 또 다른 노래를 기다리곤 합니다. 다음 곡을 소개하는 설레임도 그와 다르지 않지요. 노래와 노래가 이어지면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공간은 따스하고 다정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래 한 곡은 하나의 완전한 세계이면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번 곡 그리고 또 다음 곡 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은 김명선의 노래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CCM 캠프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많이 많이 구경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초대석 손님도 모셔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님들 좀 조용해 주세요. 아직은 제 차례예요.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목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 특별히 진짜 아름다운 연주자와 진짜 멋진 가수분 모셔서 아 이분이 가수던가요? 아니 작가분이던가? 아니 예배인도자인가? 아니 그냥 친구던가? 아무튼 그 멋진 분 모셔서 한 시간 동안 초대석 매일 시간을 당겨서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CCM 캠프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CBS 라디오에서 또 고음질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초대석 손님 보시면 아마 질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캠프2에서 얼른 진행하기 위해서 광고 듣고 바로 초대석 진행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잘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CCM 캠프 초대서 김명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우! 아유 깜짝이야. 너무 놀라서 비지가 도망갔어요. 비지가 도망갔어요. 네, CCM 캠프 초대석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금요일 순서를 목요일로 당겨서 김명선 목사님 그리고 함께 연주해 주시는 성함이 허은지 연주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김명 1번 마이크 오케이. 김명선입니다.
0: 네. 아, 명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네,
2: 안녕하세요. 허은지입니다. 와.
0: 잠깐. 마이크가 안 나간 것 같은데.
3: 네, 네. 되는 것 같아요.
0: 네, 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허은지입니다.
0: 야. 와. 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있는 세 명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것 같은데요.
1: 와.
0: 야, 말을 적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허은지 연주자님 그리고 김명선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CCM 캠프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거든요. 네. 아, 그동안의 모든 아쉬움과 기억들을 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특별히 김명선 목사님은 제가 약속을 오래전에 이렇게 부탁을 진짜 목사님 한 번만 나와주세요. CCM 캠프 진짜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나와주세요.
1: 아이고
0: 누가 하다가
1: 진짜인 줄 아는데
0: 그치.
1: 진짜죠.
0: 그렇죠. 김명선 목사님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1: 그쵸.
0: 김명선 목사님은 캠프 초대석은 대부분 금요일에 라이브를 하는데 워낙 예배 사역도 있고 하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 모시다가 제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했더니 그러면 제가 목요일에 그래서 제가 오늘 CCM 캠프 초대석에 특별하게 예, 김명선 목사님 그리고 혼자 오시기 아쉽다고 세계적인 네. 재즈 연주자이신 허은지 선생님 네.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한 시간 동안 예, 딱 한 시간만 드릴 거니까 예, 자제와 절제를 하면서 우리 함께
1: 하고 싶은 네. 얘기가 너무 많은데
0: 그죠. 아 저도 네. 김명선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김명선 만든 목사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물어보고 또 김명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 들으면서 또 감동받고 또 마이크 내려가면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1: 네, 지금 마이크 잡았으니까 얌전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캠프는 근데 아쉽게도 오시자마자 바로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1: 아, 지금 네, 그래서, 10시에.
0: 네, 그래서 모든 라이브. 아티스트, CCM 아티스트의 실력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까발리는. 아. 좀 미안하지만. 네.
1: 아, 저는
0: 네.
1: 예배 사역자로서.
0: 네네.
1: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예배 사역자라는 얘기는 이제 그 뭐랄까 네. 아무래도 그 더 깊은 영성과. 회중과 네. 함께하는 공동체성.
1: 맞습니다. 아.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0: 네네.
1: 저 노래 불러봐 이러면 너무 부끄럽고
0: 아 무슨 소리 무슨 말씀이세요?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김명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CBS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듣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1: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0: 자 그래서 잔인하게 부탁드리는 밤 10시의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일까요?
1: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라는 곡인데요.
0: 네.
1: 네. 2021년 정도에 디지털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 것 같고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또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외국 곡의 번안 곡이긴 하고 또 뒤에 제 노래가 붙습니다.
0: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0: 아멘. 우리 김명성 목사님의 필살기. 필살기. 필살기. 시선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선이 물론 지금 부르신 노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라는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계속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다는 증거가 제가 알잖아요. 신청곡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신청이 들어옵니다.
1: 한 번이요?
0: 최소한.
1: 아쉽다.
0: 프로그램보다 한 번씩은 최소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요. 이 노래 좋은 거 알아요. 이 노래 은혜가 돼요. 근데 이 노래만 틀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내 삶은 주의 것을 틀어주시면 돼요.
0: 아 지혜롭게. 아 지혜롭게 이 노래도 틀고 저 노래도 틀고.
1: 정치자님들 내 삶은 주의 것도.
0: 아 좋은 방법. 그렇다. 역시 자기를 이렇게 알리는 그럼요. 거. 네. 아 제가 오늘 첫 번째 곡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갑자기 시선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본분을 망각하고 조정을 못 해드리고 갑자기 이상한 데 갔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명성 목사님의 노래 첫 번째 라이브 함께 잘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시선이 연결된 노래였는데 뭐 거의 뭐 한 노래 같은데요.
1: 그렇죠.
0: 예,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듣는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 김명성 목사님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또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기는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 얼마나 바쁘신지.
1: 요즘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저는 이제 오륜 이름 말해도 돼요?
0: 그렇죠. 교회는 뭐 비즈니스가 네, 아니니까. 네.
1: 오륜 교회에서 이제 5년 정도 감사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교회에서 또 우리 프레전스 찬양팀과 함께 사역했고 또 렘넌트 월십 함께 섬기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열심히 섬기고 이제 작년 말까지 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프리랜서로 있지만 네. 1월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배 섬기고 왔고요. 아이들 둘 같이 데리고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2월에는 하와이 코나의 예배 컨퍼런스에 또 섬기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는 미국의 그 워싱턴 DC랑 뉴욕에서
0: 지금 잠깐 월드 투어 일정을
1: 그렇죠. 5월에 캄보디아, 필리핀까지 마무리하고
0: 월드 투어.
1: 네, 우리 은지 우리 연주자님은 지난주에 이제 유럽 투어 다녀오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0: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1: 그
0: 목동
1: 끝은 이제
0: CBS에 오셔서 CCN 그
1: 캠프.
0: 열정과
1: 이 모든 것을 다해 난 CCN 캠프에 올 수 있었다.
0: 아,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1: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0: 전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최근에 캄보디아 이제 가장 최근에 저는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0: 네.
1: 와,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너무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한 번은 캄보디아 친구들, 한 번은 영어권 친구들, 한 번은 한국 분들, 한 분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매일매일 섬겼는데요. 진짜 행복했어요. 예배할 수 있고
0: 또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언어를 가진 분들하고
1: 맞아요. 네.
0: 소통의 어려움들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드리는 맞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들에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겠어요.
1: 아, 진짜 열방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0: 캄보디아 덥다는데.
1: 캄보디아가 저는 별로 안 더웠어요.
0: 그래요? 네네네.
1: 망고가 맛있어서 그랬나? 그래서 저는 더운 건 모르겠고 망고가 맛있었고 행복했던 기억.
0: 아 그러셨구나. 사실 그 무대에 서서 이게 인도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연주하는 분들에게는 또 현장을 바꿔서 예배한다는 것도 거기마다 또 세팅도 다르고 또 다 막 함께 만드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은지님 어떠세요? 같이 사역을 하시거나 다니시면서 여러 사역지에서의 느낀 어떤 느낌?
2: 근데 어디 가도 김명성 목사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고
0: 네, 마이크를 좀 아름다운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방금 그 얘기 다시 한번 꼭 해주세요. 네, 시작.
3: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어도
1: 좋습니다. 네.
2: 김명성 목사님과 함께라면 아, 네. 분위기를 싹 바꿔 놓으시기 때문에 오, 너무 행복하고.
0: 분위기 어떻게 바꾸시나요? 막.
2: 지금 보면 네. 네. 이 사랑스러움이
0: 아, 네. 네.
2: 근데 이번에 그... 이제 파리 갔다 왔을 때는 파리에서 진짜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1: 엄청 더웠다.
0: 네. 파리, 파리가 뭐 세계 문화에도 지금 뭐가 열악.
1: 이때 엄청 더웠죠.
2: 저희가 아~ 간 그 주에 34도까지 올라가는데 아~ 그러니까.
0: 이 유럽의 건물, 폭염.
2: 네. 근데 거기는 에어컨이
0: 에어컨이 없는 도시.
1: 맞아. 예.
2: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기독교 문화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왔던 거죠.
0: 네. 아, 저는 사실 이런 질문 던지면 건반이 소리도 안 나고요. 뭐
1: 아, 우리 은지 연주자님이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0: 그러니까 그런데도 네, 우리는 뭐 이렇게 사역지의 그 어떤 험난함들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아, 역시 예배에 깊이 있는 저... 사람들은 그것 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은혜의 사람들.
1: 아멘.
0: 제가 또 배웁니다. 제가 배웁니다. 저 우리 준비하면서 60, 71년 CBS가요 이렇게 어려워요 얘기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1: 아, 아니, 아니.
0: 내가 투덜거리고 나는 투덜거리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어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 그 예배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김명선 목사님은 사실 이 우리 뭐 한국 교회 뭐 크리스천 음악계에서 너무 너무 소중한 분이잖아요.
1: 아,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선 목사님이 한국 내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개인적인 음악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오륜교회 인도자로 이제 초청 받으셨을 때 조금 섭섭했어요. 아, 저 교회 메이면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기쁘고 네. 또 교회가 하는 여러 활동은 좋지만 이 자유로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 사역지를 좀 이렇게 훨훨 날아다니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정말 최고의 시기에 예. 근데 돌아보니까 제 추측이고 제가 느끼는 그 교회가 잘 명선 목사님을 잘 이렇게 다듬고 또 좋은 분들 붙여주셔서
1: 맞아요, 맞아요.
0: 더 이외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5년은 좀 아쉬웠지만 5년 이후 요즘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다니시니까 야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많은 예배를 하시고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피디님께 3집을 들고 오기로 약속했다가 3집은커녕 아무것도 못 들고 왔지만 그래도 네네. 진짜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역도 그렇지만 그 국내 안에서도 이제 간증 집회를 워낙 제가 많이 하거든요. 간증 집회하고 또 요즘은 예배 세미나들도 많이 섬기면서 지역 교회 안에 이제 제가 한 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나와 보니까 여러 교회들도 경험하고 또 디아스포라 사역하면서 진짜 많은 교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배 세미나하는 사역들을 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사실 저는 20년 동안 여러 교회를 섬겨보긴 했지만 이제 오륜교회에서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력도 있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 교회는 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예배 진짜 좋아요. 우리 교회 김명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력했다는 점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선의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이제 좀 곡이 좀 많이 차서 올라왔으면
1: 제가 3집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여기 꼭 계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제가 아니어도 CCN 캠프는 언제나 우리 김명선님 팔을 벌리고
1: 네.
0: 아,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이번 한 주 CCN 캠프의 특별한 시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를 어서 들어요.

0: 야, 저희가 아. 준비한 노래를 다 하고
1: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0: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 저희가 시간이 뭐 빠르지?
0: 그러니까요. 이 참 정말 몇 얘기 안 나눴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과 있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별 얘기는 안 나눴는데 시간이 같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곡을 빨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두 번째 곡은 우리 허은지 연주자님께서 편곡해 주셨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0: 참 아름다워라.
2: 오, 네. 저는 6월을 너무 좋아하는데 6월의 푸르름 그리고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듣는 주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찬송가 앨범.
1: 그거 빨리 하겠는데. 네. 뭐,
0: 야 그리고 반주가 아니라 연주를 해주시는데 재즈가 이게 촥 그러니까 아니 원래 어둠의 세월이 있으셨나요? 깊은 밤 종로 재즈 바에서 있어.
1: 저희 재즈 피아니스트 허은지 님은 또 저의 좀 저의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0: 아 제가, 피아노?
1: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네. 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막 배우고 있는데 아하.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서 제가 요즘에 251을 징자징자징자 해서 아. 3개월 됐습니다.
0: 야 3개월 피아노 배운 걸 자랑할 수 있는 용감함. 아, 이 너무 김명선 목사님만의 이 맑고 청명함이죠. 저는 이런 점이 네. 참 좋아요.
1: 그죠? 아 그렇구나. 네. 한번 들려드릴까요?
0: 아니요.
1: 네 맞습니다.
0: 시간이 제가... 아깝습니다. 지금 네. 지상파 라디오를 통해서 아, 함께하는 시간을 전 네. 귀하게 여기고 싶어요.
1: 아그
0: 우리 그 선생님 그러면 원래 재즈를 하신
2: 네 재즈 전공했고 아. 네 참 아름다워를 와 나허라를 보사로 한 게 지금 목사님 보사노바 배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레슨곡으로 하려고
0: 네,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1: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네.
2: 학생 가르치려고 만들었습니다.
0: 네. 아, 근데 너무 좋은데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저 나중에 이것까지 치면서 부른다고 생각하면 아, 너무 좋겠다.
0: 그러다 춤도 막 추고 막.
1: 그렇죠.
0: 울라. 아, 그럼 이제 옆에서 권사님이 김명선 목사 이상해졌다.
1: 그치.
0: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고 우리가 찬송가로 잘 알고 자말은 이렇게까지 가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흥겹게 부를 수 있고 연주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찬송가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요즘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에서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 있는 그리고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찬양 인도자한테 조건으로 다섯 곡을 하면 두 곡은 찬송가 해주세요. 아, 네. 물론 이제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가 다 함께 드리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평가를 가져가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를 이렇게 새로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너무 네, 좋았어요, 진짜. 네,
1: 참 아름다워라가 기본적으로 감탄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감정을
0: 네, 넣어서 그렇죠.
1: 감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가.
0: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뭐 김명선 목사님 어려우시면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재즈 보사노바 재즈 찬송가 하나. 저희 배경음악 많이 필요합니다. 흥겹게 기도하는 보사노바 재즈.
1: 아, 보사노바가 기도는 쉽진 않을 것 같아. 괜찮나? 아,
2: 찬양 우리, 부르기.
1: 아, 기도는 좋아.
0: 우리 또 열정의 기도가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부흥의 기도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1: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0: 와 기도에서. 좋습니다. 마음의 열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연주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저희가 좀 스튜디오 환경이 좋아서 바로 레코딩을 따서 마스터링해서 딱 돌리면 좋은데 네, 71년 CBS 스튜디오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사랑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0: 아니 괜찮아요. 문자 온 거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아, 네. 7799번님께서 두 분 너무 아름다우신데 비결이 뭔가요? 네, 조명입니다.
1: 아, 예수님 사랑.
0: 아, 뭐 그것도 있겠네요. 네, 예수님 사랑. 네. 아, 제가 이렇게 또 배워요.
1: 제가 너무 교회에서 있다가 왔죠. 죄송해요. 어,
0: 네. 네. 그리고 찬양회원님께서 목사님 내 삶은 주의 거 찬양을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놨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0: 거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목사님의 이런 이 밝은 모습도 보는 건 너무 그러니까요. 기다리니까 앞으로 좀 많이
1: 밝으니까.
0: 부탁드릴게요. 흥희님께서 김명선 목사님 몇 달 전 한양대 학교군요. 네, 오셨을 때 배웠는데 캠프에서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1: 오,
0: 하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오, 네 감사합니다. 캠프도 사랑해 주시고 김명선 목사님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마음속에 있는 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디아스포라 사역도 하시고 현지인 사역도 하시고 또 한국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1: 나이가 먹었죠.
0: 좀 아쉽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
1: 사역을 네. 한 25년 그럼요. 했더라고요.
0: 선배들도 계시지만 네. 뒤에 오는 여러 사역자들과 후배들도 있고 많은 젊은 세대에게 또 어떤 책임 있는 이야기를 전

0: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는 세대가 되셨는데 부담스럽겠지만 예,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예배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와 김명선 목사님들 저런 사람은 막 밴드도 뒤에 막 다 있고 막 오버든 목사님들이 막 저분하고 같이 예배하기 원하고 모든 교회가 초청하기 원하고 또 김명선 목사님 개인의 얘기를 들어도 와 진짜 저분 대단한 분이야 진짜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의 개인의 예배 시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1: 와 정말 도망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질문. 이것이 CCN 캠프의
0: 아유, 아닙니다.
1: DJ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제가 큰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예배를 섬기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정말로 개인의 예배가 이렇게 까보니까 많이 비어있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제가 그래서. 그걸 의도하고 여쭤본 건 아닌데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1: 주님이 저에게 똑바로 살라고 근데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막 큰 사람 같고 막 밴드가 다 잘해가지고 잘하는 건데 내가 뭔가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사실은 예배자로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제가 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저의 무엇을 보실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혼자 했던 게 아닌 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겸손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를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걸 부르다가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나조차도 진짜 나한테 너무 필요한 노래구나. 그래서 그 낯설게 읽기, 낯설게 보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했던 건데 내 노래인데 제가 다시 이 노래를 낯설게 제가 부르고 들으니까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저의 삶에 좀 부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제가 의도한 답변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목사님 같은 답변이 나올까 기대했는데 너무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1: 아이고
0: 괜한 질문을 드렸나 싶기도 하고
1: 다시 끊고 가볼까요? 라이브 끊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0: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김명선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요즘 많은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예배 사역자들의 예배팀들의 많은 리더분들이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고 헌신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 많아요. 뭐 전원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막 박은종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헌신의 결정들을 하는 과정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 사역자들이 목사님으로 가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같은 우리와 같은 평신도라는 자리로서 예배자를 지키는 것도 좀
1: 맞아요.
0: 저의 개인적 제가 평신도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죠. 느낌이 있었는데 김명선 목사님에게 그런 짓궂은 질문을 드렸을 때 정직한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런 질문을 준비한 제가 나쁜 놈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어떻게든 한번 곤란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1: 충분히 곤란했다고 같은데요.
0: 하지만 이 질문이 김명선 목사님에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다니시는 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어려움이나 연주라는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선 목사님이 예배를 서면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인도를 만드는 분 뒤에서 그분의 뒤를 밀어가는 사람으로서 혹은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예배에 대한 느낌은 또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는 노래하다가 이렇게 찬양하면 되지만 연주는 계속해야 되잖아요. 쉬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
2: 근데 저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1: 베이스가 있으니까요.
2: 네, 베이스가 있으니까 굳이 제 왼손을 파야 되지 않아서. 네,
1: 맞아.
2: 네.
0: 제가 또 어리석은 질문을 또 했군요.
1: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안 찬양할 수 있지?
2: 그렇죠.
0: 베이스 연주자를 불러왔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 조금만 같이 얘기 나눠주세요. 개인의 예배에 대한 태도나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2: 예배 때는 정말로 집중해서.

0: 하나님한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집에서 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안전장치가 없으면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냥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순모임이나 그런 데서 있는 안전장치가 저에게는 아직은 필요하다. 혼자만은 힘들다.
1: 영원히 필요해. 영원히 필요해. 공동체는 그렇죠, 영원히 필요합니다.
2: 그렇죠. 맞아요. 네. 나의 상처나 아픔을 보여줘도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1: 맞습니다.
2: 아, 맞아요.
1: 어떤 면에서 저희 또 CCN 캠프도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2: 그렇죠. 네.
1: 역할들을 하고 네, 계시니까요.
2: 많은 애청자분들이 또 사연으로 또 노래를 맞아요. 신청하지만 노래 안에 있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마음을 읽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들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또 김명선의 시선이 흐르면서 내 안이 흐르면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자꾸 보게 돼요. 우리가 약속한 노래들이 있어서 목사님 준비해 오신 노래를 다 듣고 가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마지막 라이브를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세 번째 곡은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목사님?
1: 세 번째는 Give Me Jesus라는 영어 곡이고요.
2: 네.
1: 네. 찬양의 가사가 너무 보석같이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고백인데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라는 고백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네. 김명성 목사님의 세 번째 라이브. 우리 연주는 허은지 연주자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0: 김미 지저스 함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노래. 정말 사실 무대를 서는 사람, 뭐 가수라는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점은 청자가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해요. 내가 어떤 노래를 하고 내가 어떤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벽에 표현하는 것 같을 때가 되게 힘들고, 저희도 이제 방송을 처음 하게 되면 스튜디오에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또 내가 지금 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배한 곳에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저희도 방송 사역하고 있는데, 방송 사역? 내가 원래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1: 맞죠, 방송 사역.
0: 김영은 목사님을 이 노래 부르시면서 아무도 예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를 노래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오늘 또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1: 예배하는 마음으로
0: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약속한 시간이 저희가 이제 7분 남았어요. 7분 남아서 정말 중요한 얘기 조금 하고 가야 되는데, 김명선 목사님, 제가 하니까 이제 뭐 큰 조직을 하나 만드신다. 이제 조직의 보스로 이제 또 이렇게 또 등극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1: 네, 아닙니다. 네.
0: 어떤 뭐 쭉 아름다운 단체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1: 제가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하고요.
0: 네네.
1: 전격 발표 CCN 캠프.
0: 도중
1: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서 네.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단어가 있었는데 예배 사역자로서 worship servant라는 단어였어요.
0: 네.
1: 예배를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한참 전에 도메인을 파놨어요.
0: 아, URL 주소를?
1: 네, worship servant ministry를 파놨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없어졌고, 그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교회, 지역교회를 이전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또 세미나하고 이렇게 또 디아스포라 교회들 보면서 많은 찬양팀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를 장치들을 제공하고 섬기잖아요. 컨퍼런스도 하고, 그렇죠. 세미나도 하고, 학교도 많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막 아이자야 같은 데는 워리커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세미나 가보니까 단회적으로 설교나 강의로는 정말 한계가 있고,

0: 있고요. 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평촌에 있는 모 교회에 저랑 또 우리 은지 MD님이랑 또 우리 목진 자매님이라고 하는 우리 보컬 디렉터랑 셋이 한번 지역 교회를 세미나를 섬기러 갔었어요. 그래서 파트별로도 섬기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도움이 그러니까 좀 실질적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내 팀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팀들을 저희가 이렇게 2주간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계기가 되어서 찬양팀에 찬양 인도자, 보컬 디렉터, 악기 디렉터. 사실 찬양팀이 그런 거 교회마다 다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이렇게 좀 포지션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합주하고 또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를 나누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그 이름을 다시 가져와서 워십 서번트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만들기로 결단하였고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래서 그 평촌에 있는 모 교회를 저희가 함께 섬기러 가게 되었어요.
1: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모델을 여러 가지 지역교회나 해외교회에서
0: 네네.
1: 요청하면
0: 맞아요.
1: 서로 일정을 맞추고 뭐
0: 네.
1: 환경을 맞춰서 그냥 단회적으로 이렇게
0: 맞아요.
1: 막 예배드리고 쑥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관계하고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교회 멤버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너무
0: 어제도
1: 좋네요.
0: 저녁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갈 교회의 찬양 담당 전도사님과 또 같이 이렇게 강사들이 회의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저희가 리서치를 이미 했고 이러이러한 그런 배경이 있고 이런 팀의 구성이 있어서 팀마다 어떻게 저희가 적합하게 이 시간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연결선상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시도해 보고 있는데요. 좋은 모델이 되면 그러니까 작지만 소중한 그런 사역이 되면
1: 너무 중요한 것
0: 좋겠다는
1: 같아요.
0: 마음이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워시 컨퍼런스나 이런 말씀하신 그런 큰 모임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친구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모두의 열심을 공감하지만 어느 날 우리 교회 돌아왔을 때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없지라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 그리고 그 자리를 좀 평가하게 되는
0: 맞아요. 그리고
1: 돼 있는데
0: 교회마다 다
1: 환경이
0: 파트들이 다르고
1: 다르니까
0: 또 사실은 저희는 그 생각도 해요. 한 사람의 워십 리더밖에 없을 경우에 어떻게
1: 그렇죠
0: 교회 예배를 지역 교회에서 작은 교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1: 너무
0: 것들도
1: 좋다
0: 조금 관점을 가지고
1: 네네
0: 지역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1: 너무 좋습니다
0: 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함께 만드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
0: 워십
1: 그것도
0: 서번트 미니스트리.
1: 그 세계 탑급의
0: 아우!
1: 월드투어를 진행한 김명선 목사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도와주는 너무 좋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활동도 저희가 응원하고 잘
0: 감사합니다.
1: 되면은 그팀한 다섯 세션 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대형 컨퍼런스 하면서 시선을 만 명이 함께 부르는 시선.
0: 대형 컨퍼런스는 이제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희
1: 그렇죠.
0: 작지만 소중한.
1: 그렇게 알차게. 네. 오늘 김명성 목사님과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김명성 목사님 보내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예배 자리도 개인의 예배 자리도 놓치지 않고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우리도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허원지 선생님 재즈로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목사님 잘 돌봐주세요.
0: 네, 잘좀 돌봐주세요.
1: 네. 저는 여기서 두 분은 인사 드려야 되겠어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CCN 캠프 그동안 너무 멋지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1: 감사합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김영성 목사님, 허원지 연주자님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저 혼자 돌아오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짧지만,
0: 저 계속 있어도 되긴 하는데 가야겠죠?
1: 문 열고
0: 네.
1: 나갔다가 CCN 사역자 김명선으로 다시
0: 좋습니다.
1: 짧게 김명선 목사님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평화와 행복으로 비워진 두 마음이 함께할 때입니다.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3: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위기를 역전으로 바꾸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적신호 혹은 자녀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청천벽력 같은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국의 2인자였던 총리 하만이 유다 민족을 한날한시에 모두 진멸하겠다는 끔찍한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비극은 권력자 하만이 제국 전역에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며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국의 통치 질서에 복종하라는 압박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 없었던 모르드개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정치적 반역으로 여겨졌기에 이를 계기로 모르드개와 더불어 민족적으로 오랜 원수였던 유다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협 속에서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개는 궁궐의 왕비로 있던 사촌동생 에스더에게 눈물로 촉구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외침은 에스더의 마음을 깨웠고 절망의 자리를 위대한 역전의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바로 지금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0: 단호하게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는 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밤낮 3일을 부르짖는 금식 기도의 동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영적 기계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밀려올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합해 믿음의 동역을 이룰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포로라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지혜를 발휘했던 모르드개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달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기계를 가지고 기도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동역자들과 뜨겁게 기도함으로 위기를 역전으로 바꾸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밤 2부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또 우리 함께 소근소근 이야기 나누면서 잘 건너가시죠. 2부에 준비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은 아니라 뉴스 CCM이었는데요. 오늘 캠프 초대석 준비하느라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2부는 그냥 오늘 같이 신청곡 또 제가 준비한 노래들 들으면서 이어가도 괜찮겠죠? 김영미의 노래 듣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마라나타 뮤직그룹의 In It's Time 주님의 시간에 신청곡을 함께 들었어요. 조세핀님께서 마라나타의 In It's Time 들어보렵니다 하셨어요. 잘 들으셨죠? 아, 이 노래 너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죠. 네. 은혜를 가꾸는 이님께서 성욱 PD님 1부는 너무 상쾌한 김명선 목사님의 웃음소리로 힐링 2부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네, 너무 좋았죠? 저도 늘 만날 때마다 밝게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그 진지함을 가끔 이렇게 툭툭 삐지고 나오는 또 유쾌함. 네, 참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쉽게 3집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더 얘기했으니까 조만간 좋은 노래들 많이 모아서 김명섭 3집으로 새 음악으로 만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김명섭 목사님의 다른 곡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피아 바라기 김진아님께서 다음 주는 김은영 아나운서님이 이 자리를 채우시죠? 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6월 15일자로 CBS 라디오 개편이 있어요. 음악 FM에서는 진행자들이 좀 자리를 위치를 변경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표준 FM에서는 CCN 캠프 진행자가 김은영 아나운서로 바뀌고요. 그리고 조이포유 채널에서도 진행자별로 프로그램별 시간대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살펴주시고, 또 우리 김은영 아나운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김은영 아나운서도 CCN 캠프 두 번째 진행인가 그런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네. 피아워십의 나를 돕는 은혜 듣고 싶으네요 하셨는데요. 아이, 그러면 뭐 들어야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먼저는 바보생각밴드의 당당한 그대, 목소리 상점의 새 길이 되신 예수 들려드립니다.

피아오 10의 나를 덮는 애, 우리 피아바라기님이 신청하신 곡 들려드렸어요. 아이디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적는 것도 좋은데요. 네, 아 이분은 이 팀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선곡할 때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최현숙님께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나 봐요. 잠시 혼란 혼동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라며 항상 청취하고 있으며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럼요. CBS 라디오 개편이나 진행자가 교체되고 그런 것들은 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죠. 라디오가 다른 이유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청취자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CBS 라디오는 오직 청취자만 바라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음악과 최선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동안 마음에 들던 프로그램이나 진행자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니까 이렇게 좀 섭섭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CBS 라디오는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방송 전해드릴 거고요. 저 김은영 아나운서도 CGN 캠프 뭐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낮 시간에 조이포에서 축복송 진행도 오래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진행 잘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루아우 엘로인 보혜사님께서 샬롬 캠프 월드컵은 4년 만에 돌아왔고 박PD님은 4년 만에 쉬러 네, 뭐 쉰다는 표현 저도 뭐 쉬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모르는 일이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딱 자르듯 다시는 못 본다 그러신 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찬양 선곡 너무 은혜롭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시는 오동나무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 듣죠. 이철규의 오랜 친구부터 시작해볼까요?

강명식의 마지막은 그리고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한웅재 우리 다시 만나요 함께 들었습니다. 해피맘님께서 작년에 큰아들 재수학원에서 데려오면서 CCN 캠프를 둘이 들으며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그리고 요사이는 멍멍이

산책하며 이어폰으로 실시간 캠프 들으며 다녔는데 개편 소식 듣고 가요 제목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네요. 제 추억이 사라지는 기분이네요. 하셨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요? 우리 함께 들었던 라디오의 추억은 우리 마음에 같이 있는 거죠. 아, 그 추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름다운 기억들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CCN캠프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로 남아 있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그렇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김은영 아나운서분 오시면 정말 두팔 벌려 꽉 안아주세요. 네, 그게 우리가 라디오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 장근이 이철규가 함께하는 가난한 마음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산쪽 마을의 아침은 어머니가 피우는 불빛으로부터 시작한다. 불을 피워 물을 끓이고 밥을 짓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깨어나 모여들어 온몸을 녹인다. 햇살이 길게 비추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고 담소를 나눈 뒤 일터로 간다. 사랑은 자신을 불사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 순수한 헌신만큼 맑은 빛이 있다.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에스겔 20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BS 장로합창단과 최인혁 함께 부른 나는 너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축복송 오늘도 두 시간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진 두 곡의 찬양, 소리엘의 나의 하나님. 정말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초창기의 소리엘 버전이죠.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나의 하나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잔잔한 찬양을 듣고

듣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차분하게 불러주시는 조수아 씨 음성도 참 좋아합니다. 홍래 님도 말씀 묵상과 또 들려주신 최인용 목사님의 찬송 들으면서 산책 중입니다. 은영 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다샤 님도 오랜만에 여유가 되어 문을 두드리네요. 경주에서 대구까지 부모님 계신 병원 다니니 가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첫 곡 참 위로를 주는 좋아하는 곡이라 감동되어 글 남겨봅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옵니다 하는 사연 써주셨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한 길 오고 가시기를 응원하고요. 또 한 분 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짱가님께서 오늘 큰아들이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고 있는데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죠?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는 기도 제목 써주셨어요. 이쁜이 님께서는 찬송가 늘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초롬의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전해드리고요. 또 믿음 따라 오늘 커피한기 님께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디사이플스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버섯돌이님께서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찬양과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성공까지 외치시기를 응원할게요. 9190님도 역시 저희 응원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토닥토닥 힘내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변정선 자매입니다. 다음 주 피부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1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빨리 퇴원해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신청하신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를 써주셨어요. 오늘 지영의 음성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 응원곡도 전해드리고요. 9190님께는 저희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피부 회복 잘 하시고 그래도 피부 저자극 화장품 있으니까요. 레스케미 화장품으로 저희 응원해 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천국을 갈망하며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신청합니다 하셔서 팀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예전에 그 사랑합니다라는 곡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얼마 전에 그 뭐 프로그램에 아기 낳고 키우는 그 프로그램도 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시고 엄청 잘생기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팀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중간에 뭐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능숙하시잖아요. 오늘은 아, 외국에서 손 들어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댈러스입니다. 하음님, 미쿡에서 와주셨어요. 며칠 전에는 레인보우 잘 안 되더니 요즘 아주 잘 나와서 기뻐요 하셨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다고. 제가 손 크게 크게 흔들어 드릴게요. 이 밖에도 외국에서 듣고 있다고 손 흔들어 주신 분 많이 계신데 2부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벌써 1부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서 1부 끝곡은 비니아드 뮤직 역시 외국곡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Lord, your name is holy 그리고 holy, holy, holy라는 접속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이렇게 외국에서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축복송 개편 앞두고 아쉬운 마음에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분 한 분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

0: 요새의 이유는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1: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승희의 감사해와 김상진이 부른 감사해, 같은 제목 서로 다른 찬양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김상진의 감사해를 신혜숙님께서 다리가 골절돼 오래도록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동생 밥 사주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유, 다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입원도 오래 하셨으니. 바깥에서 맛있는 식당에서 아주 영양가 풍부한 그런 식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늘 커피 쿠폰을 살짝 그동안 참 많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받으신 분들이 어머, 쿠폰이 도착했군요.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이렇게 바로 또 보내주셔서 네, 쿠폰 받으신 분들 저 잘 받았어요 하고 손은 들어주시면 아, 잘 도착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께도 쿠폰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 보내드릴게요. 난자니 님께서는 캄보디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으로 프놈펜에 와 있는데 호텔에 TV가 안 나와서 레인보우 앱으로 한국 라디오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잠시 여행 가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오시면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난자니님께 여행 다녀와서 시원하게 한잔하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렸고요. 발바닥에 땀나기님, 왜 쿡 소개라고 하시니 저도 손은 들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홈스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 중이에요. 학생 관리 아주 끝내줍니다. 크게 크게 손은 들어주셨어요. 필리핀에서. 아, 저 아직도 필리핀 저 못 가본 사람이거든요. 언젠가는 필리핀 마닐라도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는 일본에서 손은 들어주셨죠. 함께 예배부로 섬기고 있는 기열 형제 미선 자매 가정에 기다리던 아기 태명이 꼬물인데 어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꼬물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또 출산으로 수고한 미선자매도 몸과 마음 속히 회복되기를, 꼬물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하곡은 은영님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하호호님, 그 태명 꼬물이라고 하니 저는 그 뱃속의 아가 내가 너를 지었단다 하는 주님의 음성에서 저는 약간 그 태아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 곡을 항상 꼽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눈과 코와 입과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랑을 담아 지으신 그 소중한 작품 꼬물이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 전해드릴 거고요. 겨자나무님께서 가는 곳마다 초록초록해서 참 좋다고, 대전에서 청주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 청주 친구분도 대전으로 가시는 거죠? 버스에서 방송 들으니 더 마음에 찬양이 들어옵니다. 윤형주 씨가 부른 찬양은 다 좋아요 라고 하셔서 저는 실은 윤형주 찬양으로 이 곡을 제일 처음 들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응원가잖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 곡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헤리티지 싱어즈의 Someone is praying for you로 오늘은 전해드렸어요. 윤형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씀을 드렸더니 세틀안경님께서 그 껌 CM송도 들려주세요 하셔서 제가 맞아 이거 있지 하면 근데 주시 후레쉬 스피아민트 이것까지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세상에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다른 껌 CM송으로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이것도 막 생각나고 갑자기 물밀듯이 머릿속에 온갖 CM송이 막 지나가서 세틀안경님 덕분에 제가 지금 다음 곡을 준비를 못하고 허둥지둥하다가 살짝 늦게 아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윤형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시와 그림 토기장이 신청곡으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외국 사연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더니 고센맘님께서 저 여기 PA입니다. 그래서 그 PA 필라델피아 어디일까요? 아직 못 찾았어요. 찬찬마음님께서는 여기는 미국 동부 뉴저지입니다 하시며 내일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저희 교회는 교육관을 오픈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모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 또 같은 순원들과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고 한국은 예전에는 뭐 치맥 월드컵이라고 했으면 이제는 브런치 월드컵이라고 할 정도로 오전에 집중이 돼 있어서 내일 방송 들으시다가 아마 계속 월드컵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살짝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붉은 유니폼 다 입고 큰 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칠 또 월드컵 기다리게 됩니다. 찬찬마음님 손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이비드님께서요. 그제 아들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아, 늘 아빠를 안아주던 막내 아들이 없으니 아내도 나도 강아지 슈슈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6주간의 훈련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 바로 조금 전 들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고요. 자, 오늘 이 곡은 세뇨라님께도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언니가 입원해서 항암 중인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완쾌되기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시은마음님께서는 오늘 생일이시라고 자축사연도 보내주시며 10년 난임 끝에 얻은 딸이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딸의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사연 써주셨습니다. 자, 3459님은 병원에서 방송 들으신다고 오늘 퇴원 예정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시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청하셔서 오늘 아주 힘찬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관호의 여정이었습니다. 보통 한나형의 여정, 여성분이 부르시는 버전, 또 남성 버전은 김관호 여정,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선곡을 하는데 오늘은 김관호 씨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또 소울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역시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도 아주 힘찬 찬양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요하맘님께서 처음 글 남겨보는데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인대파열로 수술하고 재활 중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시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써주신 바로 이 말씀이 큰 용기를 준 것처럼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으로 저희 같이 응원할게요. 소진영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Lord, You are Holy, 헬렌 메이어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축복송 오늘 여러분들께 또 이런 인사를 드리게 돼서 내일 생방송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내일도 와주세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행복과 지혜는 다르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영국의 작가 찰스 켈렙 콜토.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이 찬송가는 영국의 작가이며 성공의 신부인 크리스토퍼 워즈워드 주교가 작시하고 미국의 교회음악가 로웰 메이슨 박사가 독일 민요곡을 편곡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크리스토퍼 워즈워드는 180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워즈워드는 당대 영국 문단을 풍미했던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조카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1833년 영국 성공회에서 신부 안수를 받았고 런던 주교로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워즈워드는 뛰어난 헬라어 학자로 성경 주석과 세 권의 찬송가집을 포함해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4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성경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내 마음을 편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안식하면서 부르기 좋은 찬송,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6: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0: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다시 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표처럼 새기고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며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김해시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무엔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머리 위 하늘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위에 주님께서 이미 머물고 계십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김인수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신재호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여 복을 주시기를 장영숙과 송재진 국립합창단이 함께했고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문은희의 찬양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볶음 먹으면서 그동안의 일들과 서로의 안부 물으며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그 바닷가 해안도로 따라서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망고빙수 앞에 놓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병실에서 세 달가량 있어서 흰머리가 많이 나 약간 초라한 내 모습을 여전히 이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재활치료 잘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독수리 오자매라며 과장님께서 금일봉까지 찬조해 주셨다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 발목 다 나으시면 더욱더 행복한 독수리 오자매 되시겠습니다. 9243번께서는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는 아프지 않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보내오셨어요. 다리 아프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312번께서는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어제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윤권사님이시네요. 작년 같으면 아들, 딸이 새벽같이 전화해 손자, 손녀 전화 바꾸며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을 텐데 오전이 다 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아들과 딸이 멕시코 요리 포장해 오고 용돈도 두둑히 주어서 화났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네요. 부끄러워서 주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쁘게 사는 아들, 딸 미안해. 사랑한다. 많이 기대하셨었나 봐요.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커지는 법이죠.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준 우리 자녀분들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저희도 함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하얀 귤꽃님께서는 눈이 조금씩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보배로운 내매기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보배 신청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찬구님께서도 시와 그림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오늘은 보배 함께 듣고요. 이어서 부흥한국과 옥합의 찬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보내드립니다.

두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 푸른 동사님. 그저께겠네요. 세 달 만에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쌤들 만나서 낙지복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주리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조주홍님께서 청하신 나의 사랑하는 책 피아워십의 찬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은 신앙적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에 반드시 주례자가 있었습니다. 주례자의 사회적 위치나 이력은 혼주와 그 집안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표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과 넓고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자녀 결혼식에서 의례의 주례사는 고위층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혼주에게서 신앙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에게서 이러한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이 네게 왕국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자 사병 318명과 함께 이들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 옵니다. 아브람이 승리한 별동대 지휘관으로 귀환할 때 왕의 골짜기에서 두 사람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왕이고 다른 하나는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접 중에 아브람이 소중히 여긴 것은 멜기세덱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세상의 가치보다 제사장이 기원하는 신앙의 가치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유의 주제 백나무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대학 합창단의 찬양,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감사가 넘치는 삶님, 새벽 예배에 가시는 길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지내게 하소서. 천등사님께서는 모내기가 전국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대풍을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수고한 만큼 정말 많은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 1590번께서는 샬롬, 우리 영재가 11월 결혼을 앞두고 오늘 웨딩 촬영을 위해 길을 나섰어요. 37살 아저씨입니다. 다운이가 이뻐서 경호원처럼 그림이 나오겠다 생각합니다. 며느리 되실 분인가 봐요. 알아서 한다니 뭐라도 거들고 싶은데 그저 기도뿐이죠. 오늘은 더더욱 행복하고 기쁜 하루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사진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프리즘님께서는 CBS 방송국 바라보면서 찬송 들으니 더 은혜롭고 새롭습니다. 매일 CBS 애청자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지나시는 길인가요? 그리고 황간의 조개구이님, 샬롬, 아침에 찬양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니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정확한 제목이 아니어서요. 제가 짐작만으로 보내드리기가 어렵네요. 가능하면 곡을 부른 사람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일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고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봉환사랑님께서도 역시 처음으로 글 올려주셨네요. 지선의 충만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고요. 폴라리스님,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이승철과 범키가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하죠.

세상의 수많은 말 중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마법의 주문.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는 이 말들을 입술이 닳도록 되뇌며 선율을 붙여나갔다. 사실 이 가사는 세상에 던지는 외침이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한 처절한 고백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정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도 용서하고 싶었으며 또한 용서를 빌 대상이기도 했던 나의 아버지에게,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믿어주는 고마운 친구와,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기로 작정한 모든 인연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이도헌의 2층에서 본 거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꺼낼 수 있는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길 바랍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허진설의 곡이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주님의 시간에. 이어서 인칸토레스 남성 합창단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신예숙님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준모의 찬양 청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끝곡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많은 CCM 가수들이 이 곡을 불렀는데요. 원곡자의 곡으로 오늘은 보내드립니다. 김영범의 찬양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꽃과 꽃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꿀을 모으는 벌들. 늘 이런 이미지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라 여기기 쉽지만 사실 꿀벌도 피곤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을 잔대요. 집으로 돌아갈 힘조차 없어서 그냥 꽃잎에 기대에 그대로 잠든다고 합니다. 우리도 꿀벌처럼 참 열심히 살았던 한 주였죠. 마음은 지금부터 쉬고 싶은데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 찬양을 꽃잎 삼아 마음을 기대어 좀 더 힘을 내 날아올라 보기로 하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다 찬양하여라. Come thou Almighty King, 전능왕 오셔서. 프랭크 신났더라님, 출근 준비하며 듣습니다. 어제 방송 듣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새소리가 많이 들려요. 싱그러운 계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싱그럽고 청량한 6월의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했던 말을 들으셨군요. 이제 출근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야, 여러 종류의 새소리가 가득 들렸습니다 했던 말. 제가 신기한 거 두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소에 이제 자동차 소리, TV 소리, 사람 소리에 묻혀서 그렇지, 밖에서 조용한 가운데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면 언제 어디서든 새소리가 들려요. 진짜예요. 그리고 신기한 점또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산이 보여요. 빌딩, 숲,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건물과 건물들 사이 빈 공간으로라도 저 멀리 산의 높은 곳, 세모 부분이라던가 능선이라던가 고개 돌려서 찾아보면 산의 일부분이라도 보인다는 거. 진짜 그런가 싶으시다면 잠시 라디오 끄고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8시까지 생방송으로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주시고요. 문자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Ring the bells of heaven,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6시면 울려 퍼지는 Amazing Grace 반갑습니다. 땅콩밭 고랑에 풀 메고 있어요. 와, 더워지기 전에요. 사랑꾼님,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

님, 뒷산 산책로에서는 짚박귀 울음과 휘파람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향집 마당에서는 꾀꼬리, 검은등 뻐꾸기 울음을 들을 수 있어요. 더 다양한 새소리가 있어도 아는 만큼밖에 못 듣죠. 아유, 이 정도만 아셔도 뭐 참새, 까치, 제비, 비둘기 정도만 모습으로 구분하는 저보다 100배 나으신데요. 검은등 뻐꾸기까지 아시니까 조류학자 같아요. 지금 여기님. 광진 01번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고 계신 좁은길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한 젊은 관리가 왕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유혹을 피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왕은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정해진 거리를 돌아오너라. 단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러고는 칼을 든 군인을 그의 뒤에 따라 붙게 했습니다. 그 관리는 잔을 두 손으로 꼭 붙든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죠. 마침내 한 방울의 기름도 쏟지 않고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왕은 흐뭇하게 웃으며 물었죠. 길 모퉁이에 꽃집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구점은 보았니? 보지 못했습니다. 구두가게는? 죄송합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는 법이다.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혹과 시험은 지나치게 한가한 시간 속에서 시작되죠. 결국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가슴이 뜨거워지는 응원가처럼 오늘 아침은 들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 11시 월드컵 조별리그 체코전 때문에 아침부터 가슴 설레고 뜨거우신 분들 게시판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화이팅이고요. 오전 11시면 이제 우린 뭐 한창 일하고 이동하고 그럴 시간인데 회사에서 집중, 업무에 집중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6월 12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월 동강에서 아침을 맞고 계신데요. 지기 66님. 뒷자리 6400번 오신 분은 대구에서 영천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은혜롭게 들으신다 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성함도 적어주셨네요. 김대영님. 부초님은 조금 멀리 계십니다. 여기는 오후 11시 22분 크로아

티아 두브로브니크입니다. 이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멋집니다. 여행 가신 걸까요? 일하러 가신 걸까요? 강정호님 신청곡입니다.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광고 전에 흐른 곡은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 강정호님 신청곡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6월 10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직하게 걷다 보면 어느새 높은 산의 정상에 닿게 될 것이다 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올라 정상에 닿은 후 또 다른 멋진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나의 아침 동지. 그대와 하는 아침 김용신입니다의 김용신 선배께 띄우는 저의 신청곡으로 오늘 1부 마칠게요. Up Where We Belong 1부 끝곡입니다. You know.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0: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두곡은누가들어도응원가죠 Onward Christian Soldier, 믿는사람들은주의군사니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자유를얻게함은6월12일금요일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시작했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메들리. 겨울엔 어둠 속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은 대낮 같은 시간에 방송을 듣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운 방송 나의 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 주시는 김두식님이 계셔서 우리 프로그램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여러분은 어떠세요? 겨울에 이제 해가 짧을 땐 아침 8시 우리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어둡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시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한창 해가 길 때 이렇게 환한 대낮 같은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게 좋으신가요? 저는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한다면 전자인 것 같아요. 물론 해가 길고 날도 따뜻하고 한 이런 하절기가 좋기는 한데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좀 더 고요하고 아늑한 그런 또 겨울만이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뒷자리 8870번으로 문자 주신 분 덕분에 들어요. 오 아도나이 오 주님 남미 찬송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미지의 땅을 향해 출발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산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처럼 돌아갈 길은 닫히고 앞에 믿음의 선택만이 남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산들을 하나씩 오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깊이 눌리고 짜여야 하나님 앞에 순전해질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십자가와 사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페이지 묵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산을 오르라.

아이 아침밥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밥솥에 밥 되는 소리가 오늘따라 맛있는 소리네요. 아이가 주먹밥을 좋아해서 갓 한 밥에 야채 멸치 주먹밥을 한답니다. 어제 종일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다시 리프레쉬. 오늘도 힘내려고요. 하신 리우맘님. 예. 어제는 지나고 오늘이 새로 시작됐으니 화이팅 하시면 좋겠어요. 그쵸. 아유, 밥솥에 밥 되는 그 소리, 칙칙칙칙칙칙, 그 기차 폭폭폭폭 하는 소리 같은 그 소리, 행복한 소리네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메들리, 이 메들리 안에 나는 비록 약하나 죄짓 맡은 우리 구주도 들어있었습니다. 동두천으로 회사 워크숍 와서 듣습니다. 새벽 새소리와 은혜로운 찬양이 너무 좋네요. 2669님. 매일 아침 알람과도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오늘 출근합니다.

주신 3404님은 와, 오늘이 입사 3년째 되는 날이라고요. 리닝 온 지서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Because he lived, 살아계신 주. 내가 회사 사장님이라면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는 좀 재미난 상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퍼뜩 하나 떠오르는 건 이제 수능 날이요. 대입 수능 날 고3 수험생 자녀가 있는 이제 부모,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아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날 일부러 휴가 쓰고 이제 아이 챙기는 부모님 많으신데 내 자녀가 오늘 수능을 본다 하는 직원들은 따로 개인 휴가 아깝게 쓰지 말고 오늘은 사장 재량으로 나오지 마시라. 이럴 것 같고.

왜요? 또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날은 11시 축구 국민이 다 같이 응원해야 되는 날. 이제 출근하지 말라까지 할 순 없고 이제 11시에 잠시 일을 멈추고 다 같이 TV를 보면서 응원을 하거나 이제 미리 이제 사장님이 점심을 쏘면서 먹으면서 TV로 응원을 한다. 뭐 이럴 것 같습니다. 듣는 사장님도 부담스러우실까요? 빅토리 인 지저스, 예수 안에 승리 남기면서 마칠게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친한 사람과는 더 가깝게, 또 낯선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면 단연 스포츠 경기를 꼽을 수 있죠. 특히 옆 사람과 뜨겁게 응원하면서 온 국민이 한마음되어 응원할 수 있는 시간,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이 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대회죠. 보니까 48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야,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인데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 4시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멕시코가 이겼죠, 2대0으로. 네. 한 달간의 대장정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우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오늘 오전 두둥 11시에 체코와 이제 조별리그 첫 경기 치르게 되는데, 우리 선수들은 물론이고 참가한 모든 선수 다치거나, 예, 불미스러운 일 없이 즐겁게 페어플레이 하면서 유쾌하게 이 여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년 만에 지구촌 축제, 약간씩 좀 이제 떨려오네. 월드컵을 힘차게 응원하는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웨이 홈 달리기 들으면서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예. 아, 좀 있으면 이제 11시에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우리 대표팀이 이제 조별리그 잘 통과해서 32강 그죠? 예. 48개 나라가 참가하기 때문에 조 2위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고 조 3위를 통해서도 성적이 좋은 3위는 이렇게 올라가서 32강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이 돼서 16강, 뭐 8강 이렇게 되는데 아, 오늘 첫 경기. 사실 근데 그 어떤 월드컵 대회 때보다도 어떤 응원의 열기, 관심 이런 게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년과 같지 않았던 건. 예, 여러 뭐 축구협회 이런 잡음도 있었고 예,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어떤 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 선수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산지대죠. 멕시코. 예, 과달라하라에서 이제 펼쳐지는데 우리 대표팀 이미 뭐 적응을 마쳤고 오늘 첫 경기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닉네임 냥이님, 훈디 마치 가을 같은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남기셨고 오늘 낮 기온은 좀 오른대요. 네, 좀 더울 거라고 합니다. 하늘 거북이님, 출근 중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화이팅 남기셨어요. 아, 어떻게 일터에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 저희는 그래도 방송국이니까 아마 그 이렇게 좀 틀어놓고 봐도 아 왜냐면 이제 보도국은 뭐 크게 틀어놓고 있을 테니까 제작국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994년에 우리 그 월드컵 그때 스페인 월드컵이었나 아 그때 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한 뭐 50명 넘게 한 반에 바글바글 되는 그 아이들이 그때 이제 뭐 시청각 TV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침 뭐 조회 시간 비 오고 이럴 때 운동장 못 나가면 이제 실내에서 조회 같은 거 할 때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시청각 TV를 웬만하면 안 틀거든요. 그런 뭐 조회 이럴 때 빼고는 그런데 그 시청각 TV를 아 우리 무슨 과목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이렇게 틀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경기를 아,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보는데 와 너무 막 쫄깃쫄깃하고 막 긴장이 되고 그 서정원 선수의 2대2 동점이 되는 아 멋진 그 동점 슈팅 보고 어퍼컷 세리머니 보고 아 서정원 선수 정말 좋아했는데 근데 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어떻게 어디서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샤시 가족들은 엘로힘님 오늘 축구 첫승 기원합니다. 예. 그러게요. 많은 분들의 이 염원을 담아서 우리 선수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금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영의 달려가리 그리고 옹기장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옹기장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였고요. 한부영의 달려가리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9858번으로 내분비 내과 정기 진료와 건강검진 결과 안압이 높대요. 그래서 병원 가는 김에 안과도 예약해두고 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샬롬 CCM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덕분에 힘이 납니다. 별 이상 소견 없이 잘 돌아올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뭐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부디 큰 이상이 없기를 예, 저도 함께 바랍니다. 9858번님 잘 다녀오세요. 아,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11시부터인데 우리 김정호님께 하필 4교시 공개 수업인 저는 좀 웁니다. 달력을 잘 봤어야 했나 봐요 라고. 아, 현직 쌤이신가요? 4교시면은 11시에서 12시 딱 그 시간 아니... 아, 어떡해. 학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다 그 스마트폰으로 그 축구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축구 보고 싶어 할 텐데. 아, 어떻게 하나 이거. 근데 또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학부모 참관 수업 때 뭐 이런 거 할 거야. 그럼 이제 아이들이랑 다 뭐 준비하거든요. 아, 공개 수업.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집중도는 확실히 조금 여느 때 공개 수업보다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이들하고 잘 한번 얘기해 보셔요. 학부모님들과 함께. 예. 그리고 아마 골 우리가 득점을 하면 아마 동네에서도 소리가 들려올 텐데 그때만 잠깐 TV를 켜서 저희 골 장면만 확인할까요? 뭐 어렵네. 닉네임 아사라비아님께서 저는 국어 수업이었는데 월드컵 때 선생님이 이대형 선생님이셔서 이대형 이대형을 연호하며 교실에서 50명이 그 더운 날 응원했습니다. 구로고 이대형 국어 선생님. 아, 이대형 국어 선생님 급 그립습니다라고. 아, 그날 그래 맞아. 94년 미국 월드컵이었고 똥지애님 고맙습니다. 아사라비아님도 그 경기를 이렇게 보셨군요. 아, 선생님도 성함이 이대형이어서 결과적으로 2대2가 됐죠. 예, 현숙할 여인님, 우리 고3 아들 전교생이 다 축구 보면서 응원한다며 신나서 학교 갔습니다. 수업 안 한대요. 그렇지. 고3도 잠깐 스톱. 이거는 봐야지. 예. 어차피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시간대에는 11시부터 1시까지 한 2시간가량은 집중이 안 될 테니. 또 점심에 급식 먹으면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즐거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현숙할 여인이 남기셨고, 0005번님께서 저는 고3 때 2002년 2002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 다 나가고 저 결국 재수했어요 크크크 라고. 야, 참 이게 그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죠. 우리는 신드롬이었어요. 거의 진짜 응원 열기, 월드컵 인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향한 어떤 관심이 신드롬급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응원으로 하나가 됐고, 그 비더 레즈 티 아직도 집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예, 비더 레즈 팀. 아, 아무튼 같이 울고 웃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여름이었고. 예. 근데 월드컵 때문에 재수한 거 맞아요? 확실합니까? 예? 월드컵은 한 달이잖아요. 7월부터 열심히 하셨으면 됐을 텐데. 또 하나 생각났다. 저 그 조별리그 3차전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금요일 밤 10시인가 9시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심야 기도회, 그때 뭐 철야 예배라고 했던 심야 기도회에서 막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었던, 아, 전 찬양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예배였는데 어디서 막 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골 넣었나 보다.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이영표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박지성 선수가 트래핑하고 멋진 발리슛으로 골망을 갈랐던 그걸 못 봤어 나는. 아, 라이브로 예배 드리느라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아, 되게 아마 그 고민했을 텐데, 아 오늘 그냥 철야 예배 한번 빠져 고민했을 텐데 그냥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아, 그땐 그랬네. 강남초님, 저희는 양로원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지하 강당에서 큰 스크린으로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쵸? 또 같이 응원하면 더 재밌죠. 예. 까브리선님께서, 저는 응원곡들 덕분에 비장함과 높아진 사기로 오늘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우연히 듣다가 훈며든 청취자, 아, 감사합니다. 예.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잘, 예, 알게 되는 제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썬님. 진아, 홍혜진의 목마른 내 영혼 한곡 듣고 오늘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주기 놔드려야겠어요.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제249호 교회,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익산 예담교회 편 만나볼게요.

샬롬 CCM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죽이 놔드려야겠어요. 이 시간은 예배와 찬양의 악기 연습까지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 249호 교회의 반주기를 놔드릴 텐데요. 먼저 최한엽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샬롬, 매일 아침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익산에 위치한 익산 예담교회의 최한엽 집사인데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샤시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반주기도 선물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담교회는 5년 전에 설립된 개척교회인데요. 주로 어르신 성도님들 1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병수 담임 목사님 열심히 애쓰며 사역하시는데 더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요. 훈디 익산 예담교회로 반주기 선물 보내주실 건가요? 자, 우리 최한엽님께서 사연 주셨고 오늘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익산 예담교회 김병수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통화를 좀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담교회는 2020년 봄에 설립된 개척교회입니다. 마을에 약간 외진 곳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논밭, 농사일로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주중 예배는 없고 이제 주일 오전에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 교제, 식탁 교제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 같이 마을로 나가서 동네 분들 만나면서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이제 좀 정겨운 느낌의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예. 기도 제목도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길. 그리고 이웃 주민들 가정 방문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익산 예담교회에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주기 선물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신청하신 곡은 동방현주의 사명 이 곡입니다.

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0: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눴습니다. 이 곡은 우리 김병수 목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의 반죽인 아들에게서요. 이 시간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기독동호회, 신호회 등등등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를 드립니다. 컴퓨터 USB 단자에 꽂기만 하면 웬만한 찬양곡의 악보, 가사, 그리고 반주 다 되는데요. 이 반주기를 우리 교회 혹은 친구교회, 고향교회 등에 좀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연 남기실 때 말머리 개척교회 혹은 반주기라고 쓰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인지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한 교회씩을 선정해서 한 달에 두 번, 보통 격주 간격, 으로 사연 소개하고 반주기 선물 놔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댓글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7997번으로도 받고 있어요. 이 코너 통해서 우리 개척교회 농어촌교회가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8시 41분 22초 지나고 있고요. 프리지아님께서도 사연 주셨고 찬양의 가사말처럼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이 기도와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격려의 사연 또 주셨고. 써니 권사님께서도 사명 잘 또 신청곡 들으셨다고 남기셨습니다. 캐서린님께서도 그렇고요.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는 94년 미국 월드컵, 저는 독일 경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2-3으로 졌지만 황선홍 선수 또 홍명보 선수의 골,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경기 정말 뒤집을 수도 있었던 그 경기 생각나요. 저도 생각나. 우리가 0-3으로 전반전에 세 골을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막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책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보다 했는데 웬걸 후반전에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것처럼 우리 팀이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독일을 세계 최강 전차군단 독일을 상대로 우리가 막 몰아붙이면서 정신없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황선홍 선수의 그 추격하는 골 홍명보 선수의 프리킥 골 탁 터지면 3-2가 됐고 진짜 한 5분만 더 있었으면 3-3 됐습니다. 아쉬운 경기, 기억에 남는 경기. 그날이 아마 되게 그 경기장 기온이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독일 선수들은 퍼진 거죠. 전반전 뛰고 다 퍼졌고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정말 그 체력 하나까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재밌었어요. 지긴 했지만 젖잘싸였습니다 진짜. 우리 원성남 형님은 오늘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경기, 제 생각인데요. 저는 3-0 봅니다. 또 약간 연륜이 있는 우리 월드컵 많이 그동안 여러 월드컵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챙겨보셨을 우리 성남 형님께서는 3-0으로 대한민국이 이긴다! 라고 또 예측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진짜. 예. 단비님. 우리 초등학생들도 축구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체육 시간에 한다던데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보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선생님도 궁금하거든. 선생님도. 예.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 10살인데 3학년 그 손흥민 선수 유니폼 LA 갤럭시 그 유니폼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그런 거 정품 뭐 이런 건 아니고 아시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에 파는 거 그거 탁 오늘 입고 갔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함께 보면 좋죠. 닉네임 삼남매 아빠님께서 요즘 아이들이 즐겨 듣는 곡 저도 함께 좀 공감해 보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악뮤 소문의 낙원

위로부의 바다로 가자. 그리고 앞서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이었죠. 악뮤 소문의 낙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이만하면 행복님 진짜 아 그 시절 2002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을 탁 설치하셔서 동네 분들 초대해서 같이 모여 응원했던 기억납니다. 라고.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 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 신앙이 있든 없든 예.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또 교회 앞마당을 밟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변데렐라님, 우리 집 두 아들은 4살 터울인데 하필 고3 때마다 월드컵 시즌 유유 지나고 보니 이 또한 웃음나는 추억이네요 라고. 아, 고3 그때는 사실 책 말고 뭐든 다 재밌거든요. 심지어 애국가도 너무 재밌고 막 그럴 때잖아요. 고3 때는. 근데 월드컵 너무나 강력한 아, 유혹입니다. 온유희망맘님은 금요일 좋은 아침 늦깎이 직장인 대학생입니다. 내일 기말고사인데 벼락치기 공부하려고 오늘 연차 냈거든요. 근데 점점점 아마도 점점점 축구 볼 듯 대한민국 아 축구 2시간이니까 짧게 보시고 기말고사 공부하시면 되죠. 예. 자 1부 마지막 곡은 옹기장이 노래에 찾아오시다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가끔씩 그대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나니 꽃 피는 날이 있다면 어찌 꽃지는 날이 없으랴. 온 세상을 뒤집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밤에도 소망은 하늘로 가지를 뻗어 달빛을 건지리라. 더러는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와 일기장 갈피마다 눈이 내리고 참담한 사랑마저 소식이 두절되더라.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침묵으로, 침묵으로 깊은 강을 건너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이회수의 시,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